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은혜의 통로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선택이 아닐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호흡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뜨란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수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들아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 시작합니다.

전화심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5470번님께서요. 샬롬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정PD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찬양 공명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네. 아, 찬양이 참 은혜가 되죠. 네. 오늘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선하신 주님이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907번님께서도 출첵 들어오셨어요. 네. 날씨가 좀 흐리다라고 하셨고요. 여기는 23도입니다. 각자 지역의 온도를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요가나 82번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귀한 소중한 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국악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마 이 곡을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네 얼쓰 하면서 저희가 한번 찬양하면 좋겠네요. 어제는 좀 가곡으로 좀 이렇게 소개했다면 오늘은 약간 국악풍도 있어서 좀 다른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346번 님도 날씨가 흐립니다. 안녕하세요라고요. 출첵 보내주셨고요. 물 위를 걷는 자 또는 하늘의 약속 신청해 주셨는데 두곡 중에 네, 한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하심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선하심 이세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선하심 요세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한길 음악 선교단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랴.

좋은 일을 쓰리라 한길음악 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907번님 아멘 아멘 하셨고요. 6582번님 흥겹네요라고요. 1595번님 얼쑤 집하자 주님이 좋구나라고 하시면서 추임새도 잘 넣어주셨습니다. 네. 1416번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선 찬양 신청할게요. 오늘은 선선한 날이네요. 주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불어오는 바람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네. 아, 여러분 계신 그곳의 날씨도 보니 거의 20도, 27도, 23도? 그렇죠. 우리 이렇게, 우리 영남권? 남부지방이 좀 날씨가 더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밑지방에는 좀 비가 좀 내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좀 시원한 아침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3100번님, 선하심으로 출석합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송시라. 고형원의 오직 주의 사랑이며. 네. 나는 주님을 믿네. 송시라 씨의 찬양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아니면 고형원의 오직 주의 사랑이며. 두곡 중에 한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9507 피디님 기도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다들 그렇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in his time, 그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요. 맞아.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직원들 그 하반기 사역 시작하면서요, 좀 말씀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죠.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암수 쌍을 이뤄서 노아의 방주로 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갔더니 비가 왔을까요? 비가 7일 후에 비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7일 동안의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잠깐 짧게 나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했을 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또 모든 짐승들이 암수 둘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서야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죠. 그 7일 동안에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인물이 그냥 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물이 아니라 한번 거기에 나를 대입시켜서 나라면 어땠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노아는 의인이었죠. 완전한 자였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선의 시선 함께 하시죠.

김영선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2667번님,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 이 시간 출첵합니다. 함께해요, 주님. 그리고 주님 주신 선물, 와, 사랑의 뜰안. 오늘도 사뜰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당 아주 귀엽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흥해에는 지금 예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시간인가 봐요. 네, 합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뜨랑과 함께 또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하심이라는 세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0346번님도 선하심 들어와 주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선하심 이세 글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오늘이 9월 전국 모의고사가 있죠. 고등학생 고1? 네.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합니다라고요. 4540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아마 열심히 이 시간이면 시험을 치르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9월 모의고사 치는 우리 또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뭐 고등학생들도 있겠지만요. 네. 끝까지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요. 또 선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하심, 이세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부흥한국 싱어즈 찬양이었습니다. 3100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9월 2일 수요일 아침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뜨란도 여러분들과 함께 선하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심. 네, 이 세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어요. 이 찬양 퀴즈는요, 우선은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이 두 글자가 들어가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땡땡. CL 여성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0346번님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여기 들어갈 두 글자 하나님의 땡땡 이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거나 또는 뭐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 또한 이거의 증표이기도 하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하나님의 땡땡 이응과 시옷이에요. 이응과 시옷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무엇일까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찬양 끝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CL 여성 중창단의 하나님의 땡땡 지금 보내주세요.

하늘의 땡땡이라는 시일 여성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한 하늘의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답들 보내주고 계세요. 이거를 참 지키지 않는 사람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어떤 분은 이거보다 좀, 우리가 이 장소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좀 부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예, 이게 있으면 정확한 시간에 오시는 분들, 좀 일찍, 아니 조금, 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이거예요. 그죠? 네.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새끼손가락 걸고 이거 하자 그러잖아요. 또 아이들은 새끼손가락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뭐나, 뭐 복사도 하고, 이렇게 사인도 하고. 요즘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그렇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좀 정해두고, 또 그렇게 정한 내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새끼손가락, 그죠? 꼭, 꼭. 땡땡땡 네.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네, 이 곡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나라사랑 축제 어린이 합창단, 네, 찬양이 있었죠. 그때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들으시고 신청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땡땡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꼭꼭 땡땡땡. 그죠?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포항동반서 어린이 합창단에서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거를 신뢰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416번님, 사뜰 스튜디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그려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립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도 그려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땡땡. 네,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스튜디오를 거룩한 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바라봐 주셔서 저도 힘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네,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이분들은 다들 이거 잘 지키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퀴즈 정답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정답이었고요. 약속입니다라고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 네, 많이 계시네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432번님 그리고 032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두 분께는요,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더 뽑았습니다. 2520번님도 축하 축하 드려요. 예, 세 분은 주소와 이름까지 꼭 남기셔야 됩니다. 아,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요, 손바닥으로 복사까지 해야죠. 해야 되는 거 맞죠? 네, 3종 세트 맞죠? 향기로운 나무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찬이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막

철학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일관되게 다루어지는 주제라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어지고 레위기에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은 또한 건물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그 일은 솔로몬 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에 의한 제1차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두 불타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난 이후 스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후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성전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 성전의 의미가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까지 출애굽기 성막의 이야기가 연결된다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그야말로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도록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막을 이 땅에 만들라 하시는 명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교집합 같은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이 역할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이야기 속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실 때이 성막의 기구들의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선언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는 시각적 도구 그 자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속을 받아 회복되어 돌아갈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면 이 성막이야말로 에덴 동산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고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소에는 성소를 밝혀주는 메노라 등잔대와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빵이 놓여있는 진설병상, 그리고 성소를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진설병과 빛, 그리고 향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영어 성경에 주로 임재의 빵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에 항상 놓여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빵을 향해 있고 그 빵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빵은 임재의 빵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항상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빵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양식입니다. 이 빵은 만나처럼 이스라엘이 먹어야 했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그 임재 속에 거할 때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가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0: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떡 5개로 5천명을 먹이셨고, 떡 7개로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몸과 영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의 떡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떡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되었듯이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되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십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온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12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 기념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이 진설병은 또한 장차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리고 온 교회를 진설병이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온 교회의 본체이십니다. 또한 진설병 상은 천국의 잔치상을 의미하고, 천국의 잔치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상에 항상 빵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은 푸짐한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기대하게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십니다.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당신을 먹으라 하십니다. 성서의 진설병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은 다름 아닌 토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토라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재의 빵, 진설병이 놓여 있는 맞은편에는 메노라,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메노라의 빛은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며, 맞은편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메노라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 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트롬의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였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출첵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520번님, 이보영님이시네요. 네, 주소 잘 도착했고요. 선물 전해드릴게요. 0328번님은 영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김숙녀. 이름이 숙녀시네요. 네. 평생 숙녀로 살아가실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름다우시네요. 8151번님도 2부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샬롬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0346번님, 곡들이 참 좋아요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힘이 되네요. 4540번님도 설거지 하다가 지금 또 들어왔어요라고 하셨는데, 설거지 다 하시다 제대로 하신 거 맞으시죠? 네. 얼마나 이 방송을 또 사랑하시면은 그죠? 설거지도 막 끝내놓고 부랴부랴 또, 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초롬의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이 찬양 아는 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죠. 가사도 그렇고요. 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시간에 영광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출첵 제시어는요, 영광입니다. 영광 들어오세요. The Right Worship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주를 악무하는 자.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1595번님, 영광 하셨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영광 굴비가 떠오릅니다. 이런 장난꾸러기에 설부지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니 겸손히 주를 따라갑니다 하셨습니다. 또 영광하니까도 영광에 있는 굴비가 또 생각이 나셨군요. 이제 추석 명절이 그죠? 한 얼마 남았나요? 우리가 24일이죠? 네. 이제 한 2주 정도? 아, 3주 정도. 네. 3주하고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명절이 기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도 9월 23일 수요일 날, 네. 추석 특집 생방송, 전국 생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저희가 명절 특집 방송을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설 특집, 추석 특집. 이번에는 또 어떤 특집으로 다양하게 또 전국에 있는 지사가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갈지 저도 기대가 되니까요. 네, 많이들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15번님, 영광 하셨어요.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번 넘어지지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우리가 참 넘어지죠. 네. 사실 오뚜기가 왜 넘어지는 것 같은 다시 일어서고요. 또 넘어진 듯한데 또 일어서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바닥에 쾅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세워주시고요. 네,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세요. 돌발 성경 퀴즈. 1부는 찬양 퀴즈였고요. 2부는 성경 퀴즈 준비했습니다. 영광의

들어가는 말씀으로 네, 갖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주의 땡땡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땡땡 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주의 어떤 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보겠습니다. 1번 왼손, 2번 오른손, 3번 양손. 1번은 왼손, 2번은 오른손, 3번 양손입니다. 네, 어떤 손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왼손, 오른손, 양손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1번이 왼손이고요. 2번이 오른손, 3번이 양손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오답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정답 번호로도 잘 맞춰주고 계세요. 자,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요구잡이지 않으세요? 네, 이손잡이지 않으세요? 저도 이손잡이에요. 물론 가끔 뭐 양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이걸 좀 자주 사용을 하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1번, 2번, 3번 중에 보내주세요. 오늘의 워십 찬양곡입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 저 영광하니까 굴비가 저도 생각이 나네요. 큰일 났어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들으시면서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오늘의 워십 앨범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이고요. 여호와여 주의 내무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내 모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어떤 손일까요? 1번 오른 왼손, 왼손, 2번 오른손, 3번 양손입니다. 자, 1번이 왼손이에요. 2번 오른손, 3번 양손 중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의 땡땡 손으로 붙드시니이다. 이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답이 안 계세요. 네, 저는 땡땡 자비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듣고 있는데 문자 보내는 게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한번 용기 내셔서 오늘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앱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거든요. 뭐 서울, 경기, 그리고 뭐 대전, 네, 인천 등등 어디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환 씨의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 잠시 후 퀴즈 정답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달고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12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 포항에 위치해 있는 큰숲 교회에서 있습니다. 방금 우리 홍서영 PD가 잘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날 오시는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말씀 캘리그라피를 다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착순 50명 어린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꼭 같이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은 잘하죠. 네,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사를 붙이고 멜로디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잘 외워졌나? 암송이 된 날만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저희 행복한 저녁 보고 왔어요 진행하고 있는 매주 화요일 코너죠. 네,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코너가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큰숲교회에서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또 공개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방송하는 모습도 보시고요. 또 참여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들 계세요. 네,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요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극동에서 어린이 협상 단원들도 네,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또 신청들 해주셨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에 꼭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말씀 암송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신청해 주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이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들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792번님 바이블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그날 뵙도록 할게요. 네, 6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죠? 6월, 9월이죠. 9월 10일 토요일. 네,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합니다. 정답은 왼손, 오른손, 네, 양손. 무슨 손이었을까요? 정답은 오른손이 정답이었어요. 오른손입니다. 라고요. 오른손, 오른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915번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0845번님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151번님은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6792번님, 4540번님, 포항동방송 사뜰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2667번님이세요. 정PD님, 트럭을 몰고 가다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여 한컷 찍어 보냅니다. 이러면 추석 전에 황금빛으로 물들겠는데요. 모내기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와, 참 세월이 빠릅니다. 라고요. 그래요, 맞네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맞네요, 진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추석 전에는 황금 물결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가을의 소식을 전해주신 2667번님, 네, 감사하네요, 진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러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요, 또 감사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6182번님, 오늘은 더 은혜되는 곡이 많으네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은혜로 저녁 수요예배까지 정주행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오늘도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하시죠.
2: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일 생명을 깨뜨릴 시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받은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기 실현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님과 정확하게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자신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것들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포도즙을 짜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으로 우리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으시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이는 누가 보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터무니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칭찬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린 마리아가 했던 행위를 우리도 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쪼개셔서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믿는 자를 통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쏟아부을 때입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스와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9월이 수요일 아침 사랑의 뜨라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김정석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뜨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에 섰다 그랬어.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종점이 코앞에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관문 앞에 선 나만 장군에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마터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형편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손을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떠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복된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신자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일보 직전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일보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거듭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그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이죠.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장군은 아직도 그놈의 체면과 그놈의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못 버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교만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매우 불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체면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아예 나가보지도 않아요. 종을 내보내가지고 종을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친절한 목회자지. 비인격적인 목회자 같죠? 그나마 그 지시가 어떤 지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시예요.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종을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만나보지도 않아. 종을 보내어 이르되, 나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래서 덮어놓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니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엘리사 손자는 나아만 장군에게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을 꺾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복을 주기 위해서. 아예 나가보지도 않아, 만나지도 않아. 나아만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그의 교만을 분쇄하는 작업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어가겠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라고 그러셨잖아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작업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낮아진 다음에 비로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잖아요. 낮아진 다음에 비로소 복 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거기까지 낮아진 다음에 비로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 절대로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능력과 은총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겠냐 얘기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는 한, 이걸 과감하게 버리지 않는 한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다메섹각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로 나았지 아니하냐. 내 생각에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노물 돌려 분나면 떠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시의 말씀과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의 말씀과 뭐가 충돌한 거예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 내 생각에는. 참으로 내 생각이 독이에요. 내 생각이 원흉이에요. 내 생각이 애물단지라고요. 자, 보세요. 내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요. 틀리면 좋겠는데. 아니, 틀리면 좋겠어. 근데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 지금 나만의 생각 중에 틀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우에 어긋난 말이 어디 있냐 이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요? 또 틀린 말이 어디 있냐 이게요. 이웃 강대국의 실권자가 먼 데까지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버선발도 뛰쳐나와야지요. 하인을 대신 내보냈어. 이게 말이 되냐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나와봐야지. 내 생각에는 그게 옳다 그랬어. 그게 맞잖아요. 게다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나만 장군의 말이 100번 옳은 거지. 선지자라면 당연히 직접 나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해서 나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만의 생각이었다 얘기예요. 맞는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야? 맞는 생각이지. 틀린 생각이 아니라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 생각에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것도 나만의 생각 그대로예요. 나만의 생각 그 말 그대로예요. 그 생각이 옳아요. 그 말이 옳아요. 강물에 몸을 씻어 치료가 된다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강물에 몸을 씻어 치료가 된다면 요단강보다야 아람 땅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얘기예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물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수량도 훨씬 풍부했습니다.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 강들을 일컬어 황금의 강이라 일컬었거든. 반면에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어요? 아주 작은 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가봤습니까? 작은 강이에요. 한강과는 비교 안 돼. 아주 작은 강이에요. 상대적으로 탁한 강이에요. 더러운 강이에요. 건기가 되면 물도 거의 흐르지 않는 아주 한심스러운 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의 생각이 당연히 옳은 거죠. 존귀한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적이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여러분의 판단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객관적이라도 그것을 고집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사람의 상식과 지성과 과학

0: 사악과 어긋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창조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래요. 사람의 생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놈의 세상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에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믿은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부인했기 때문에. 강의 아름다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의 수량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물의 맑음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어떤 환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어떤 증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터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강이 아름답든 추하든 여러분의 강의 수량이 많든 적든지 여러분의 강물이 맑든지 흐르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것의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터전이 어디든지 여러분의 터전이 어떻든지 무조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기만 하면 그 모든 게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몰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궁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사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삽시다. 왜 좋을까요? 죽으면서 합니다. 죽으면서 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마음껏 찬양할 때 주시는 눈물,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행복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 바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기도 가족분들의 간절하고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 지역번호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은혜롭게 올려드렸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폭염을 견디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9월이 왔고 네.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즐거운 9월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맞아요. 즐거운 9월, 행복한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자녀인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번 느꼈는데요. 저 또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기도 가족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1: 네. 우리가

0: 네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1: 네.
0: 새잎 크로바를 밟고 다닙니다.
1: 아, 새잎 크로바.
0: 그래서 새잎 크로바가 행복이라는 뜻이죠. 네잎 크로바는 행운이라는 것이에요.
1: 네.
0: 그리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은 아닌가. 지금 내가 행복한데
1: 네.
0: 이걸 밟고 아이고. 행운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행복이 언제냐.
1: 네.
0: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밟고
1: 네.
0: 또 다른 행운을 찾아놨으면은 불행이 찾아와요. 행복을 밟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내 삶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 물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학문을 쫓아갑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갑니다. 아무것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행운을 쫓아가다가 지금 나의 행복을 다 문질러버리고 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참 지금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 행복을 누리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행복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에 젖어있는 자들이 교회 문을 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목사님, 행운을 쫓아가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있다. 가슴을 정말 울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도 사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56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치료를 위해 잠시 와 있습니다. 근데 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도 저와 같은 증상으로 피로하고 권태감, 몸이 솜처럼 무거운 증상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국에 들어온 지 2주 정도가 되어 가는데 마음이 급해져 곧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병이 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기를, 또 아들이 저와 같은 문제가 아니어서 얼른 힘이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0: 아, 예, 참 멀리서 또 치료하러 왔고
1: 네.
0: 자기도 힘드는데 아들이 또 자기와 똑같은 질병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1: 맞아요.
0: 이렇게 예,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아, 미국에서 의료비가 워낙 비싸니까 아,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1: 아멘.
0: 우리가 마음 놓고 치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이 고국 한국까지 치료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도 걱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짜는 하루하루 갑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 아멘.
0: 8356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 받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함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아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0: 고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 땀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과정이 싸우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8356번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151번님이네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0: 네, 아, 뭐 구체적인 치유받을 네. 것은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네.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8151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1: 아멘.
0: 세상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능력이 하나님이여 치유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말씀의 능력이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질고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8151번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0832번님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제 시험이 맞아요. 중요합니다.
0: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뭐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예,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마음의 불안이 없도록
1: 아멘.
0: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832님 딸아이가 11월 28일 임용고시를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부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남은 몇 개월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시간 열심히 잘 공부해서 정말 임용고시에 꼭 합격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0832님 우리 딸아이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9963번님입니다. 자궁 성근증으로 인해 자궁 적출을 하는 게 좋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어 수술까지 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건강을 치유하여 주셔서 양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올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이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0: 예, 지금 낀 세대라 그래가지고 네.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1: 맞아요.
0: 또 어른들도 돌봐야 네. 되고 요즘 평균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오래 살고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참 할 일이 많은데
1: 네.
0: 육신이 건강해야
1: 맞습니다.
0: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9963님, 하나님이여, 부인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이제 또한 치료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 또 내 주위에는 또 시부모님이 또 혼자 계시고 친정아버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호전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멘. 치료하는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 부모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여 장수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치유의 강선이 우리 99363번님께 임할 줄 믿습니다. 9215번님입니다.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고객을 찾아가는 그 길을 걸을 때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하는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카를 위한 기도네요.
0: 예, 참 보험 설계사 힘듭니다.
1: 네, 맞습니다.
0: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줄여야 할 것이 보험입니다. 그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 보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계사님들이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것도 압박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9215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 정말 보험 설계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그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입술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설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설계사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설계 위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복음까지 함께 전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조카분과 함께 하셔서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7411번님이네요. 샬롬. 남동생이 급성 담낭염으로 8월 20일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8월 24일 소화기 내과 담낭관 시술, 8월 26일 외과 담낭 제거 수술 후 어제 9월 1일 퇴원했습니다. 추후 십이지장과 담낭 주변의 치료와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동생이 퇴원을 앞두고 건강과 재정의 문제로 염려와 근심으로 불편한 마음입니다. 남동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사 평강을 주시고 염려와 근심 모두 내려놓고 치유 회복 그리고 필요한 재정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눈동자같이 동행하심을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치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남동생을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주셨어요.
0: 네, 가족이 갑자기 또 질병이 찾아오면은 네. 가장 놀라는 것은 그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놀랍니다. 빨리 예수 믿어야 될
1: 맞아요.
0: 것인데 이 생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는
1: 맞습니다.
0: 이 아름다움을 보시고 네.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1: 아멘.
0: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7411님 하나님 사랑하는 남동생 또 이렇게 8월 20일, 8월 24일, 또 8월 26일 모든 과정을 잘 겪고 9월 1일 퇴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검사한 모든 것들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남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예수가 온몸에 침투하여 모든 질병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재정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7411번님의 이 정성스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중보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0: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54-256-3000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안강제일교회 육복순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저희 남편 이희태 안수 집사님이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아마 네. 항암 치료하러 대구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마다 회복에 체험할 수 있는
0: 아멘.
1: 그래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강제일교회 육복숙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이태 집사님 이제 항암치료 두 분을 위해서 또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해지실 줄 믿습니다. 0091번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틀 전 저희 가족은 모두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폐암 의심 소견으로 인해 정밀 검사를 진료 예약하고 왔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교회 직원으로 20년간 섬기신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1: 예, 또 이렇게 처음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온 가족이 아마 가족 그 검사하러 갔다 왔는 모양인데 또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어가지고 정밀검사 예약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0091번님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가 우리 아버님께서 폐암 의심 소견으로 인해 정밀검사 진료를 예약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할 분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할 자에게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 수고와 아버지는 그 노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치료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은 정밀 검사해서 아무런 일이 없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

0: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쳐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네요. 2058번님. 영천에 있는 평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0: 좋은
1: 젊은이들이.
0: 데 사시네요. 평천에 지금 자두가
1: 우와.
0: 정말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1: 네, 그렇구나.
0: 그래요. 이제 갈수록 농촌을 힘들어져 가는데
1: 네.
0: 어르신만 많아지고 저도 처음에 시골교회 목회할 때 소원이 무엇이냐
1: 네.
0: 돌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1: 아,
0: 늘 회감 예배 드리고 장례식
1: 아이기
0: 돌예배가 없어.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그 영천 이 노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58님 평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정말 오랜 역사 속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점점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힘들어하는 이런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네.
0: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여서 네. 그 지역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버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날마다 더하여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1: 주님.
0: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 평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이 평천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2186번님입니다 큰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31살이 된 딸인데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0: 예,
1: 하나님의 참, 가정.
0: 그럼요.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31살이 걱정하는데 딸들은 31살 걱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1: 결혼이 점점 맞죠. 늦어지죠.
0: 예, 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땅에 또 탄생시켜야 됩니다.
1: 맞아요.
0: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큰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2186님 하나님, 이제 31살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여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담고 기도 제목을 올려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이 딸이 속히 결혼하여서 그것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우리 2186번님의 큰 따님을 위한 믿음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207번님입니다 자녀들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 나가 직접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남편 황성철 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회복되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0: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0: 맞아요.
1: 먼저는 장례 문화가 변화되고 결혼 문화가 변화되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일생화돼 버려서 참 다시 회복하기가 힘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쓰는 거하고 만나서 악수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하나님 앞에 나와서
0: 맞습니다.
1: 예배 드릴 수 있는
0: 은혜를
1: 그런
0: 받으세요.
1: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하면서
0: 맞아요.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07님 참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려서 다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0: 주님.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남편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0: 아멘.
1: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영혼이 잘 때는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5207님의 기도 제목처럼 남편분과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포항 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공개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다음 세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유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항 지역을 포함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포항 극동방송에서 올려주셨어요.
1: 예, 또 포항 극동방송에서 귀한 것을 준비합니다.
0: 맞습니다.
1: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0: 아멘.
1: 또한 9월 12일 당일날 성령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고 많은 사람이 공개방송이니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저는 오늘 또 복음 와서 영에서 공개방송을 준비합니다. 9월 10일입니다. 하나님 이날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0: 아멘.
1: 말씀의 유익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포항극동방송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이 귀한 행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 아르지 못한 기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부탁드릴게요.
1: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십니다. 기도 제목 올린 자들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아쉽게 해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 함께해 주신 포항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 진행의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 양지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 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경제와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9월 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부족과 재정난을 겪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를 위해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 사역 목사 제도를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노회 심사를 거쳐 전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며 총회와 노회가 사례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목회자 수급대책특별위원회와 최저생계비연구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다룹니다. 아울러 설교와 교육자료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AI 목회 윤리기준 제정을 추진하며 매월 넷째 주일을 디지털 주보 활용 주일로 지정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이훈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는 이번 총회가 위기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고뇌의 자리라며 사회 속에서 변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딜루전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 14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그려온 자화상과 가족 그림, 유명 명화 재해석 작품 등을 선보이며 2024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31세 김금배 씨와 66세 정태용 작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동표 한마음의 집 시설장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미술치료 같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남 광주 지역 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26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승격을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0: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진건 선교사는 2022년부터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말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선수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파송교회인 금광교회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파라과이 대표팀은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과 남녀 페어전 1위, 공인품새 남자 개인전 3위를 기록하며 최약체라는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의 안드레아 고메즈 선수는 지도자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열고 지난 140년간 섬김 사역을 집대성한 책 사회선교를 돌아보다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장애인 복지, 노동, 기후, 이주민, 농산, 어촌 등 7개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온 발자취와 전문가들의 향후 과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훈 총회장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전했으며, 이원영 농촌선교센터 원장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허브로 전환해 노인복지와 문화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31도, 평양 28도입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오늘도 경북 지역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내릴 예정이니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소리, 그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울적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매우 작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미경을 통해 발견한 작은 세상으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승우님의 글입니다.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그 대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알면 사랑한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글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우리 주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간섭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조화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처럼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섬세하게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이는 신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이 되는 내용이지만 악인은 이 권면을 듣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권고는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고 확신할 만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곧 주의 선하심과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전부이자 유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이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이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언약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진실로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의탁할 정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내 아버지가 만드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어 살면 안 되겠죠.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 힘내시고 당당하게 기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요즘 다시금 촘촘하게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 봉쇄망을 처음부터 재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망가진 철조망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뢰를 다시 묻고 감시 장비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이 주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있고요. 강가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이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풀을 베어 생활하던 주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국경의 그 봉쇄가 강해지면서 이런 일상마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북한의 군인들도 무더위 속에서 지뢰를 다시 묻기 시작했고요. 철조망을 고치는 작업에 동원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경을 막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둘러싸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요. 그 장벽이 무너지는 북녘을 둘러싸는 사람이 세운 그 장벽이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그 길목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첫 찬송을 함께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철조망이 무너지는 그 복을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전주에서도 인사 주셨고요. 새싹이 온 두 분이 나란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충주입니다. 이젠 충주에서 차에서도 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왠지 더 우울했는데 기도하려고 차에 있으면 우리 받은 복을 세는 이 찬양 극동방송 들으니 반가워서 문자 주셨어요. 4359님 반갑습니다. 우리 OAP데이에도 처음 찾아오신 청취자 분이신데 반가운 마음에 우리 선물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날씨 때문에만 우울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정말 풍성한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물로 채워드릴게요. 6513님도 주셨어요.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친정 아버지 응급실에 가신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나눠주고 계세요. 남북한의 복음 통일의 문이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천안 신방동에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출석 인사드립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해져서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대전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7057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곳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청 찬송 그리고 축하 사연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수요일인 오늘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찬양 함께 한 후에 한 뼘 차이 만나보고요. 북에서 온 자매님의 이야기,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앞서서 이야기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북중 접경 지역의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DMZ나 아니면 바다에 헤엄쳐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스로도 가끔 접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탈북민들이 건넜던 압록강과 두만강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꽁꽁 언 얼음 위를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서 오신 그 강물에 몸을 담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평차이 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가운데 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 좁은 구간 가장 좁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구간의 강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20m, 2번 약 200m, 3번 약 2km. 약 20m일지, 약 200m일지, 약 2km일지. 그런 말도 여러 들었어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의하면 뛰어가면 내가 금방이라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던져서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닿을 만큼 정말 좁은 거리였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폭 가운데 좁은 일부 지역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약 20m일지, 200m일지, 2km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주셨어요. 1113님이 1번 주셨고요. 우리 6753님이 3번, 4906님이 2번인데 어떤 분 답이 정답일까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정말 과장해서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신 증언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1번일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올 수 있잖아요. 5112님. 그쵸.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거기에 CCTV도 더 세우고 그리고 이 철책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좁아도 사실 뛰어오는 건 불가능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좁은 강폭은 몇 미터 정도일지 어느 정도로 좁을지가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예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찬양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인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은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여정, 은희의 여정을 나눠준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대한민국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착 7개월 차인 김서영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이곳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0: 네.
1: 북한을 경험하셨고 중국을 네. 네. 또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0: 네.
1: 그때 중국을 경험하셨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체제도 다르고요.
0: 네.
1: 경제 상황도 다르고요.
0: 네.
1: 다르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다른 환경 속에서 처음 마주하는 이 사회에서 또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0: 네.
1: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직업을 바로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0: 네.
1: 아니면 얼른 단기적으로 바짝 얼른 일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7개월 동안 또 무수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어리시잖아요.
0: 아, 대한민국 이제 나와서 1개월 한 40일쯤 돼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하나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심화 교육에 들어가서
1: 네.
0: 네일 아트 자격증을 아. 취득했고요.
1: 이미 네. 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그 네. 매장을 운영하셨으니까.
0: 네. 네. 네.
1: 어, 정말요?
0: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이랑 바꿔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0: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네일아트 네. 이제 공구를 한 세트로 이제 선물 받은 적도 있었고
1: 오.
0: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로 며칠 네. 안 돼서 이제 하나원에서 다시 심화 교육이 시작됐고 그 교육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1: 아.
0: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저를 쓰겠다는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1: 세상에.
0: 예, 그게 제가 자격증 바로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네일 샵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고요. 중국에 아기를 보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네일 아트를 안 해볼까 이런 꿈을 또 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저를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얘야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다른 이제 다시 이 길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근무하면서
1: 네,
0: 네 그렇게
1: 서울이에요?
0: 아 광명요.
1: 네. 어쩜 또 집 근처로?
0: 네 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도 한 15분 정도. 너무 감사하죠.
1: 15분이요?
0: 네.
1: 와 아니 이 수도권에서
0: 네.
1: 10분대 거리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손에 꼽잖아요.
0: 맞아요.
1: 10명 중 한 분도 안 될걸요?
0: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뭔가 이제 너는 이거다 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1: 네.
0: 임지를 잘 못하고 이제 아.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1: 네.
0: 앞으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면
1: 네.
0: 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정말 뜻도시 열심히 살 테니까 이제
1: 아.
0: 정말 몇 년 안에 제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 저의 작은 샵을 오픈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1: 아,
0: 이러고 있어요. 네.
1: 아멘. 얼른 오픈하시고.

0: 지금 전 일단 화분을 보내고
1: 네, 감사합니다.
0: 다 들어갈게요. 제 소품이 예쁘진 않지만
1: 네. 아, 꼭 보내주세요.
0: 꼭
1: 네.
0: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매장을 통해서 또 이런 게 사업을 통해서도 그게 선교의 한 자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선포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만 선생님이 계신 그곳도 너무나 귀한 자리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고 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거든요.
0: 그게 느껴지잖아요.
1: 네,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같은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막
0: 오.
1: 이렇게 이제 이러시는 분이 생기면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0: 교회가 또 작지 않은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1: 그래요.
0: 다니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1: 맞아요.
0: 그렇게 만나면 또 얼마나
1: 네, 너무
0: 반가워요.
1: 반갑고 이제 혹시 이제 좀 뭔가 이제 한 집안 사람을 만난 그런 감정도
0: 그쵸, 그쵸.
1: 들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래서
0: 그래.
1: 제가 생각이 이제 아, 이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이제 사람을 대상 안 하면 이제 뭔가 약간의 우울증이 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그립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을 많이 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정착을 잘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해야 이제 제가 금방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저를 그런 자리로 너무 인도해 주셔서 너무
0: 세상에.
1: 감사합니다.
0: 아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1: 네.
0: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1: 아, 너무 감사하죠.
0: 정말요. 아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묻어나 있는
1: 네.
0: 고백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감사.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남북한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이 정말 이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향 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이런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수 있을지를 나눠보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착 7개월 차 북한에서 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북에서 오신 김서영님 반갑습니다. 탈북 7개월 되셨군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시고 우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고 싶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미 정착한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도 불리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정착 일상을 나누면서요.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임을 알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같이 하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바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요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안녕하세요 코너까지 함께 하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한뼘 차이 정답을 도전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뭐 1번, 2번, 20m, 200m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신데 압록강과 두만강 통해서 탈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폭이 얼마나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간증마다 조금씩 그 건너는 얘기가 다 달랐을 거예요. 얼음 위를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뛰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부 좁은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좁을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약 몇 미터 혹은 킬로미터 정도로 좁을까요? 이 강폭이 20m, 200m, 2km인데 35년 전쯤인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나 가까운데 이 강도 가까울 것 같아요. 답 1번이요 하시면서 0785님도 주셨고요. 처음 듣는 건지 오랜만인지 가물가물해요.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7374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문제로 낸 건 처음인데 아마 이 북한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0m를 도전하지만 그래도 먼 것 같습니다. 5869님,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m요. 4352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퍼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학김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

선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한 뼘 차이 정답은 1번 약 20m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시면서 200m를 외쳐주신 0566님. 200m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m는 저희가 달리면 정말 뭐 빠르게 달리면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물론 이 강폭이 그 지점마다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를 직접 취재한 한 언론사에 따르면 여기를 촬영해서 소개한 그 자료를 보면 일부 구간의 강폭이 20m까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중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0m 이하인 곳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미터 건너편에 다른 나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라고 표현하는 이 거리를 갈 수 없는 그곳이 전기 철책으로 세워져 있는 북한 땅. 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건을 던질 정도면 정답은 1번 같아 하셨던 새싹회원이신 1874님. 맞아요. 정말 가까운 거리죠. 생각한 것보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늦게나마 도전하셨던 0318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압록강이 자유의 휴양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와, 아멘, 8865님. 200m 달리면 1분 이내 건널 수 있는 거리라고 해주신 0979님. 20m면 이건 뭐 걸어도 1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겠죠? 정말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땅. 그 분단의 장벽을, 사람이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그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당첨자는 개별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가운데, 출석 인사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의 한 줄, 또 보내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여성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2015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여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방치가 언급되었습니다. 남아공의 레즈비언들의 에이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논문 8개를 조사한 연구진은 여성 동성애자들이 동성 성관계뿐 아니라 마약, 강간, 남성과의 성관계, 매춘 등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에도 걸리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린 레즈비언의 20%는 자신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여자 파트너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였습니다. 같은 컨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피비 키스비 박사는 남아공의 주요 두 도시를 조사한 결과 레즈비언 중 무려 9%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아공의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높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2: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뛸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구나. 나도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또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가 하고 이게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영남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남 집사입니다. 제 회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이주한 지 한 13년 됐습니다. 부부이면서 가수원도 하고요. 조금씩 또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또 신랑이 건축일 하신 분이라 애들이 다 커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3: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주인을 따라 김영란 집사님 가정의 소들도 극동방송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저 위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축사가 있는데 거기도 늘 올라가면은 그 방송을 틀어요. 스위치를 틀면 딱 그 맞춰져 있으니까 소들도 은혜 받고 그 장로님으로 계시는 오라버니가 소한테 아멘 해라, 아멘을 시켜라, 음모가 아닌 아멘을 시켜라고 농담도 할 정도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3: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극동방송에 소들도 반응을 합니다.
2: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사람같이 듣고 있어요. 이게 참 그것도 아 그러구나, 하나님이 또 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잖아요. 가축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또 우리 요 가정 안에 또 모든 게 속해 있는 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니까 또 그 또한 너희들도 또 주인이 열심히 하나님 안에 서 있는데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늘 같이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시끄럽게 안 해요. 막 울다가도 그 방송 들으려면 조용해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참 아 그래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이 또한 또 은혜 아니냐 그리고 여기 신랑이랑 저랑 올라가면 늘 라디오부터 틀어요.
3: 김 집사님 내외분이 고흥의 자리를 잡고 텃밭을 일구며 소를 키우는 데는 선교를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을 봤어요. 저희도 어려운 가정으로 여지껏 살아왔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신념 안에서 여지껏 서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또한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 짐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와중에 달란트가 장아찌 같은 거 좀 만들고 또 나누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두릅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버섯 같은 거랑 이리저리

0: 효소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기타를 주셔서. 그에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아니면은 또 아는 지인 교회들 이렇게 조금씩 해년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1: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김 집사님의 음성에서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해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대해 봅니다.

0: 사람인지라 많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택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열어지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이 힘든 시기도 극복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인 김영남 집사님의 방송 가족 우리 애청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교회들이 와서 또 가정들이 와서 쉬었다가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방 하나라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또 중간에 개중에 이제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씩 불편하지만 수련회도 하고 가고 또 같이 밥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또 힘들지만 또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에 꾸준히 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김영남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행할 일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에게는 축복이나 은혜나 또는 선택과 같은 그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사명,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특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와 멸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연히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죄의 대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남은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징계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징계받으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통 후에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죄의 대가입니다.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의 은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멸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나약하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죠.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아갈 때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은혜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는 나에게 형식에 그치고 마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 믿음으로 했잖아요. 소망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왔으면 기쁨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쁨과 또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왜 두려워? 왜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힘을 내시고 소망으로 가득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지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의 삶의 어떤 환경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그걸 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나 형식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대로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때로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언제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 나시죠?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성문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죠. 삶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나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이 삶의 간격이 벌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믿는 자로서 또 수고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을 잘 하는데 삶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삶과 믿음이 괴리가 너무 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믿음대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믿음과 삶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점점 좁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실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니까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주고 끝까지 그를 책임져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말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만 있지 말고 알았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한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예배 드려봐라. 제물을 드려봐라. 헌금해봐라. 수고해봐라. 기도해봐라.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사치합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셔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시느냐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없는 신앙은 사실 가식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증명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머무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기도한 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안재선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손재선으로 성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믿음이 있어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이 참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지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믿음 좋게 보여요.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28절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0: 옳게 보이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니 그 겉과 속을 다 보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 의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진실하게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믿음의 삶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기계 제1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 제1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

적극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즐거운 수요일. 네, 맑든 흐리든 비오든 아무튼 좋은 날. 예, 도전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무교생도 그렇고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전 찬양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라 아니면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여기 창에서 제가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서 저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어우 막 떨린다 그러고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무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상대방이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딩동댕입니다. 좋은 선물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찬양을 앞서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부르게 되면 정답 네 선물 받으시는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냐.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숫자 1069 이쪽으로 도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거는 100원이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정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첫 곡. 대부분 이제 새끼라에서는 좀 예전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곡. 최근에 교회 다니시게 된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곡들 제가 바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도전을 받아들일지 이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3761번. 3761번님 아주 빠르게 도전을 해 주셨는데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고 3761번

0: 찬양의 컬러링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761번님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전자. 자,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어? 네. 여보세요?
1: 네.
0: 제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1: 어, 제가 전화가 됐네.
0: 혹시 그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1: 3761에.
0: 아. 아, 전화를 늦게 제가 어떻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나요?
1: 네, 걸리던데요. 지금 막 끊겨 가지고.
0: 끊겨서 다시 전화를 끊겨... 했구나.
1: 네, 네.
0: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전화를 건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계속 그 다음 분 전화가 안 걸려요. 전화가 계속 안 걸리길래 저한테 계속 전화를 놓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구나. 그죠?
1: 아, 전화가 막 왔는데 제가 받으니까
0: 예.
1: 어,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0: 예.
1: 얼른 다시 제가 했더니
0: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하셨구나.

0: 아, 어쩐지
1: 네네.
0: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되길래 아, 계속 겹친 가운데 와,
1: 네.
0: 끝까지 우리 3761번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십니까? 어디? 예.
1: 여기 청주에
0: 청주.
1: 살고 있고요. 네.
0: 어떻게 본인을 밝힐 수 있나요? 어떤가요?
1: 아,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평화롭게 부를 듣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27번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595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알프레드 프렌델의 피아노 연주, 그가 직접 리더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27번 B플랫 메이저 작품으로 595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알프레드 프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봄꿈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가곡 봄 꿈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의 환경 중에서 가장 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 옆에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야기하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붙여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주자적 근묵자흙이라는 말이 있어요. 빨간데 가까이 가면 붉으스름해지고 검은데 옆에 가면 검은스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2000년대 한 십 몇 년쯤 돼서 미국의 두 학자가 어느 지역사회의 이 공동체들이 서로 소셜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것을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여러 가지를 추적을 하면서 뭔가 패턴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행복도 전염이 된다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공동체 사이에 서로 상호 주고받는 메시지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람의 행복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았는데 두 가지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다는 거예요. 또 행복한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 패턴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자꾸만 깨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구로 밝혀낸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이 퍼센티지가 15%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기뻐요. 좋은 일이 많아요. 저 사람이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 한 달이 건너갔어요. 이제 서로 소식은 주고받겠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진다?

그것이 내게 10%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넜어요. 두 달이 건너서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내게 6%의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다리를 건너가니까 드디어 이제 그 지수가 점점 약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친구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친구 옆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땅에서의 소망은 간단했어요. 내가 이 촌동네에서 태어났고 이 갈릴리 호숫가가 내 삶의 터전이고 여기서 고기 많이 잡아서 여기서 그럭저럭 살아야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제안을 했죠. 이 갈릴리 정도가 아니야. 넌 더 큰 역할이 있어. 고기를 잡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봐. 베드로가 마음을 바꿨어요. 단지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아보자고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보람이자 행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키가 작고 핸디캡이 많은 삭개오,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아니하고 나도 나를 지켜내려고 하니까 집요하게 돈이 있어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그의 가치로 삼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돈은 많았지만 사람은 없고 마음은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달리 살겠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빼앗은 것 있다면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에게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베푸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사울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남을 해치면서도 이게 옳아! 라고 확신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 그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타인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변하고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다 만나셨죠?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을 결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붙들고 내 남은 여정 달리 살겠다 결심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달리 살겠다 결심한 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 방식을, 내 생각을 따라 산 거죠. 그러다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방법, 그것도 한번 따라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꾼 것, 그게 회개예요.

결국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인간의 회복의 과정, 그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9월을 바라보고 가을을 바라보고 한 해의 말미를 바라보면서 알게 모르게 들떠 있어요. 일에, 사람에, 더위와 환경에 들떠 있던 우리들, 나름대로 주장하고 생각이 많고 복잡해진 우리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을 겸손히 구하면서 기도로 후반기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를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의 제목인데 이 지혜가 뭘까? 사실 이 지혜는 그 앞에 중심이 진실함과 관련이 있어요. 얼핏 지혜를 생각하면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여러 가지 물리와 과학의 어떤 우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 인간 관계의 어떤 것을 터득해 가고 재치가 생기고 아마 이런 것을 지혜로 말할지 모르겠죠. 아마 그런 탐구와 노력은 인간에게 부단해요. 아, 우주의 한쪽 구석을 알면서 야, 참 신비하다. 우주가 이런 거구나. 사람과의 관계를 깨우쳐서 아, 사람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깨우쳐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를 알고 세상 사리와 사람을 알아가는데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내가 가장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눈을 들어 생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우주와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판단하고 나름대로 결정을 해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세상에 학교를 보내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넓어지고 커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적은 하지요. 허물은 가르쳐요. 그런데 인간의 본질을, 자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제게 그 지혜를 좀 발견케 도와주세요.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내 영혼의 참 거울을 만나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하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속에서 나타나는 회개는 가벼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좀 실수 좀 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지 말래도 회개가 돼요. 그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다윗의 기도의 제목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가 가득해요. 나 좀 씻겨주세요. 우슬초라는 것은 남은 이파리를 가지고 정말 신성한 물을 담갔다가 그것으로 뿌려서 뭔가 그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물로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좀 두드려 달라는 거예요. 다윗, 성.

성군. 오늘 시편 51편의 맨 앞에 제목, 이 배경이 뭡니까? 다윗이 간통을 해요. 간통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부하 대장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이거 들키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부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숨기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거 감추려고 애를 쓴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감추려 그랬더니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삐쩍삐쩍 마물러 말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전히 자신을 성군이라고, 용맹스러운 장군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죄가 나를 지적해요. 내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고백, 내가 하나님께 토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제가 죄인입니다. 토하고 나니까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 좀 씻겨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필요, 모자람, 힘듦, 정말 간절함, 이게 우리의 기도였다면 이 시간 다윗의 기도는 구하는 게 없어요. 그저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정결을 구합니다. 정직을 구합니다. 정결과 정직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의 무서움은 어떻게든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상황과 여러 형편을 그거 내세워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잖아요. 변명하려고, 회피하려고 그거 애쓰는 거예요. 죄는 절대 변명과 회피를 가지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리고 숨기려고 하지만 다윗의 표현대로 여름 가물에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변명하고 숨기고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저는 그러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결국은 내 자아가 치워질 때 하나님이 내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의 제목,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기를 즐겨했고 그 노래로 영이 맑아졌고 그 노래로 심지어 악귀에 들려서 신음하는 사울을 치료도 해준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옛날처럼 찬송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인데 더 이상 다윗의 입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루아침에 음치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기 다루는 재주나 노래 부르는 목청이야 옛날과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심령이 죄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찬양의 제목과 찬양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

이번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십니까? 그거예요. 내가 신음 가운데 내가 죄에 깊이 빠져 어찌할 바 없었을 때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고, 주님이 은밀하게 너희를 찾아와 주어서 나를 만져주었다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의 핵심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가리우고 숨기고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 순간 입에서 찬양이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아무리 노래를 부르려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의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고 싶어요. 주님을 부르고 싶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병들어도, 실패해도, 망해도, 죽음 앞에 서 있어도 구원의 즐거움을 붙든 자들은 거기서 찬양해요. 거기서 반전을 이루어요. 거기서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을 노래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좀 주세요. 성도의 신앙 생활에서 자발성을 빼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알아주지를 않아? 그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의 본질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자발성이 생겨요.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못내 즐거움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그 자발성이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봉사를 다하고도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주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됐다라는 즐거움이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의 능력이고 이것이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자발성이 상실된 거예요. 자발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수고를 알아주지를 못해? 분노하고 억울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끝내는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잘해보려고 애써야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사람 누가 회사가 승진하고 쓰려고 하겠습니까? 부엌에서 밥을 짓는 주부가 부엌일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지은다면 아이가 밥을 먹고 즐거우시겠어요? 건강해지겠습니까? 교회에서 구역장, 남녀 선교회장 여러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기뻐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억지로 맡았다, 언제 끝날까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선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지겠습니까? 교사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과 즐거움, 이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삶 뒤라고요? 하기 싫은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찬양 대원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지휘자, 총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대면서 그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차피 해야 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발성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거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게는 누가 뭐라 해도 자발성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평가에, 말 한마디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참 무서운 게 선을 행하다가 교만해져요. 의의를 행하다가 싸워요. 우리는 선과 의의를 행하면서 죄를 저질러요. 따져보면 우리가 하는 선과 의의는 선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부도 여러 사람들, 단체들 다 선을 행해요. 그런데 분열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이게 얼마나 다음 세계를 위해 중요한지 몰라 의의를 부르짖는데 갈등과 싸움이 난무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선과 의의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교회는 선과 의의를 위해 애씁니다. 이웃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어떻게든지 잘못되어진 세상에서 똑바로 합시다 외치기도 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선과 의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거예요. 어떤 죄인도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이만큼 얼마나 의로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선하게 살았어? 그 죄인도 주 앞에 나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가을의 문턱입니다. 일, 자랑, 열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19세기 중반 미국의 기도운동을 펼쳤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교회 더 나은 방법을 추구하는 데 교회가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한 영혼의 기초예요. 회개 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이에요. 구월의 문턱에 서서 들뜬 자신들을 좀 내려놓고 차분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분산되어진 내 시선을 모으고 모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구하세요. 하나님, 암만 씻어도, 암만 의롭고 선하려고 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거 다름이 아니에요. 이 길 저 길이 소용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주님이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못해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잘하고 싶어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주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져요. 자발성이 생겨요.

0: 그리고는 지속되어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연약함을 자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실로 내 영혼이 겸손하게 세워지는 암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삶이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세상은 성경책보다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친절, 정직한 선택 속에서 복음은 조용히 글자가 아닌 삶으로 쓰여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삶의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읽게 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그리고 펫분의 주음성 외에는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네가 변화되는 걸 보니까 한번 믿고 싶은데? 혹시 이런 변화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의 한 페이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십자가 그늘 밑에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신영옥의 찬양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핍박을 받던 시대보다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참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시인합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하오나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밤에 찾아온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종교인이었고 신앙인들이었고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박사들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도자라는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유대나라는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71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보다 권한이 더 셉니다. 이들은 사법권도 있고 경비병, 군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판사 더하기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아쉬울 것 없던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적어도 40세는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이제 30살 청년 예수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왔다. 여기 밤이라는 시간은 의미심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던 시각도 밤이라고 요한복음은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영적인 깊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니고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인간이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행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존재 자체는 어두움인 거예요. 창조자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창조자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그냥 천국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영혼은 그 신분이 국회의원이든 바리새인이든 본질상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자 앞에 나와서 오늘 니고데모처럼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굉장히 생각이 있고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양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전도를 하면서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건강도 생명도 행복도 자기 노력과 행위로 보장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행복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인생을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인간은 결국 유한하기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죄를 지으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참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도 뭐 벌금을 내거나 또 형기를 마치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죄인이 가야 할 감옥은 지옥이에요. 거기는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어요. 영원히 그 어두운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그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인생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니고데모는 엄청난 재산과 재력 그리고 권세,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지금 그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은 너희라는 말을 씀하세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니고데모가 대표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대표. 오늘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인류, 자기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소식을 듣는데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죽어서 장례 행렬이 있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5천명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기적과 신비가 일어나요. 아, 이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아닐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육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예, 옛날에 막 조폭 여기다가 born again,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문신을 쓴다고 여러분 거듭납니까? 내가 결심을 한다고, 나 거듭나야지 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10절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아니냐,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나와 있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자 25절만 잠깐 띄워줘 보시면요 여러분, 바로 맑은 물로

최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한 예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5000년 우상을 숭배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여호수아회 여기 계신 분들도 젊었을 때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마 한 가닥씩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얼마나 얼굴이 밝으시고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운 남자로 다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바리새인들의 그 선행과 율법과 의로운 행위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주어가 뭐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맑은 물로 씻어주세요? 누가 새 영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인간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절에 육은 인간이 갈고 닦아서 하는 걸 말해요. 산에 들어가서 불교에서 30년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하고 카톨릭에서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거듭난 것,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네. 다 은혜니까 나는 할 것이 없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영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풀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는 것이 나쁘죠.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하면 그게 끔찍한 죄 아닙니까? 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옛날 남자와 계속 만나면 그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천국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뽐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덕적인 상대적 의로움 때문에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는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천국에 보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의 그 천국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한 걸 알아요.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상대적 의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세요. 십자가의 옆에 달린 강도를 보십시오.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성전에 갔겠습니까? 뭐 제사를 열심히 지냈겠어요? 나쁜 짓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강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구할 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천국에 못 가요. 교황도 자기 행위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말 부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그 14절 15절에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결말 부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뜬금없이 이 말씀하실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베푸십니다. 그 사막에서 샘물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냥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조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들 투덜이에요. 아, 이것도 지겹다. 이제 뭐 다른 음식 없나?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도 또 불평하다니, 야, 참 저 사람들 너무하네. 여러분, 너무하게 뭐가 너무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모든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역하고 반역하는 아담의 죄성을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진노와 저주라는 불뱀에 물려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역한 백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광야에 노뱀을 세운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세요. 그 불뱀, 노뱀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 사망까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마지막 이 니고데마와의 대화의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해도 안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광야의 놋뱀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로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행복을 보장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도 내 노력으로 천국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광야에 높이 달린 놋뱀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않아요. 믿음은 나의 자존심, 나의 행위, 나의 율법을 내려놓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어떻게 확 벗겼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3장인데 7장으로 가니까 7장 50절에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산헤드린 의회에서 예수님을 막 탄핵하려고 하고 공격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왔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대낮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지면 내 위기에 부정한 자예요. 율법에 정죄당합니다. 또 예수님 그 죽으셨을 때 예수님 시신을 안으면 로마 정부나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손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 30kg입니다. 이 귀한 몰약과 침향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며 예수님 장사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날짜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밤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막 흔들리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람,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니고데모를 바꾼 거예요? 그가 평생 의지했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움켜쥐고 율법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공과 지위라는 겉모습은 있지만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늘 영적인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에 가겠죠.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는 주님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깡그리 무너져버려요. 모든 그 로마의 그 군대가 그 유대인 귀족들을 다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갔는데 이태리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건물 있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어떤 재정으로 세웠느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금은 보화 그 재정으로 콜로세움을 건축한 거예요. 그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데 들어간 수많은 인부들, 평생 그 공사장에서 고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바로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니고데모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다 미리 옮기세요. 안디옥이라든지 그리스로 로마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증거하고 나중에 유럽 대륙을 부흥케 하는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0: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부흥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해법은 한 가지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그 딱딱한 자아, 나의 율법, 나의 행위,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믿음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거 수고와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 자녀들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니 예수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천국은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시각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관절염이나 위궤양은 보이는 질병이잖아요.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우울함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슬플 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위로와 평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장년과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이 가을 하반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0691번, 282-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대학 때 교회를 떠나서 10년간 무신론자로 살았던 한 남성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브라이언 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업, 돈, 연애 등 세상의 것들을 좇아봤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보기.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20일째 되는 날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선포한 건데요. 단순한 실험으로 시작됐던 30일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겁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상이 너무 진실돼서 사람이 너무 진실돼서 감동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너무 익숙해서 때론 잊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감격을 이 저녁 마음껏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9월 2일 수요일날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첫 찬양으로 찬미워십의 목소리 살아계신 주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앞에 나와 계신 게스트분들께서 올림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찬양이라고 웅장하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참 웅장한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웅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첫 곡으로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들 이후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출석 체크 진행합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에 줄임말 세 글자로 줄입니다.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접어들었어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한 달이 시작되는 만큼 새로운 다짐과 함께 오늘의 출석 체크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009번님께서 아 오프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네요. 누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브라이언 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네, 30일 동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보기. 네, 진짜 살아보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그 감격을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출석 체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출석 체크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기다릴게요. 다음

이렇게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가만 오마로한 오찬환 올려주고 계시네요. 우리 8151번님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면서 오가만 오마로한 오찬환 할렐루야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저도 소망합니다. 오늘도 출석 체크해주신 우리 8151번님 너무나도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1372번님께서요. 오가무한 오마로한 오찬환 9월의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9월의 시작이에요. 9월 2일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빠르죠. 몇 개월 뒤면 또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강하신 또 개학하신 우리 대학생과 학생 여러분들 주님 주신 힘으로 매일을 승리하길 또 체력도 강건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 수요예배 가는 길을 책임져주는 코너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0: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0: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노는 시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놀찬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는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0: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도 맞히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많은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바로 모실게요. 우리 저녁 6시 수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 TF워십팀의 리더 백승조 형제. 와우. 그리고 임예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여러분.
1: 안녕하세요.
0: 예, 벌써 9월이에요.
1: 추워요.
0: 네, 여러분도 네.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아, 이 포항에도 다시 젊은 에너지가
1: 맞습니다.
0: 네, 가득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 에너지를 매일매일 너무 많이 공급받고 있어요.
0: 학교에서요? 네. 맞아, 맞아. 오늘 좀 학교 다녀오셨나요?
1: 네, 오늘 네. 우리 그 예정이는 네. 그 새섬이에요. 아~ 새내기 섬김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새내기들이랑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뭘 하죠?
2: 네, 밥고라고 저희가 밥고정이 있어요.
0: 야, 진짜 별걸 다 줄여요, 그쵸, 저희가?
1: 밥고.
0: 아까 저도 놀라운 찬양 속으로 놀찬,
1: 놀찬.
0: 새섬 나왔고 밥고요?
2: 아, 밥고정.
0: 네. 밥고정, 밥고. 네. 예,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네, 이렇게 또 귀하게 또 새내기들을 섬기는데 예정 씨 지금 몇 학년이죠?
2: 저는 이제 4학년이고 마지막 와우. 학기입니다.
0: 와, 학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예정 씨. 와우. 네, 여러분 많은 응원 그리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1: 부럽네요.
0: 네. 아, 부러워요?
1: 많이 부럽네요.
0: 아직 많이 남으셨죠?
1: 네, 저는 두 학기 남았습니다.
0: 아,
1: 이제.
0: 두 학기. 네. 괜찮아요. 금방 갑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2: 금방입니다. 네.
1: 요즘에 밤이 조금 이렇게 썰렁해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2: 선선해지고.
0: 맞아요. 네. 그래도 조금 무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점심에 나가면 좀 덥긴 한데.
1: 아, 점심에 더워요.
0: 네. 그래도 비도 조금씩 오면서
1: 맞습니다.
0: 네, 선선한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9월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선선히 또 시원하게 불어오길 바라면서요.
1: 와우, 아멘.
0: 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형제님, 9월 12일에 뭐 하세요?
1: 9월 12일에요?
0: 네.
1: 아, 저는 그 포항 큰숲교회라고 네. 거기 가요.
0: 아, 왜 가죠?
1: 아, 거기서 그 달바야라고 달고 달디단 바이브.
0: 네, 맞습니다.
1: 참여하러 갑니다.
0: 아, 할렐루야.
1: 예스.
0: 네, 그날 저희가 화요일 코너죠. 달디달디단 아니고요. 달고 달디단. 네, 그냥 줄여서 달바 하셔도 돼요.
1: 달바.
0: 네, 달바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1: 네.
0: 네,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1: 와.
0: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도 많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연령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1: 그렇죠.
2: 너무 기대됩니다.
1: 그렇죠.
0: 말씀을 사모하는 누구나.
1: 와.
0: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오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저희 그렇죠. TFW 팀도 함께합니다.
0: 아, 워십팀 다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날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심겨진다는 와. 사실이죠.
1: 아멘, 아멘.
0: 네, 말씀을 찬양으로 암송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에 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바이블. 네, 오. 세 글자. 성경을 영어로 하면
1: 바이블.
0: 네,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선착순으로 일찍 오는 50명의 어린이들에겐 과자.
1: 우와. 과자.
0: 종합 선물. 세트를.
1: 어린이만.
0: 어린이만. 아, 죄송해요.
1: 어른이는
0: 조금 제가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기준을 고등학생까지는 좀 잡으려고요.
1: 그렇죠.
0: 그날 또 상황을 보면서
1: 네.
0: 어쨌든 좀 어려 보이는 베이비 페이스 고등학생들까지는 네.
1: 교복이요.
0: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어른분들도 한번 교복 입고 네. 와보시면
2: 가보겠습니다.
0: 네, 와우. 제가 한번 때에 따라 네. 네, 유도리 있게 한번 와우. 해보겠습니다.
1: 선착순 50명이요.
0: 선착순 50명.
1: 네.
0: 오후 2시입니다.
1: 오후 2시요.
0: 네, 오후 2시.
1: 와우.
0: 그리고 또 어린이만 선물 받아가면 아쉽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그래서 참석자 전원에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1: 오?
0: 말씀 캘리그라피를
1: 우와.
0: 선물로 드립니다.
1: 그럼
0: 전원에게
1: 우와, 직접 써주시는
0: 그럼요.
1: 거예요?
0: 아, 제가 쓰는 건 아니죠. 당연히 전문가님께 네, 이미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1: 우와.
0: 네, 신청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과 함께 받고 있어요.
1: 맞네요.
0: 네, 그래서 이름을 꼭 남겨주셔야 돼요. 동행하는 우와. 분들의 이름을 성함을 남겨주세요.
1: 우와.

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샵9030 문자로 바이블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 네.
0: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립니다.
1: 와우.
0: 네,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1: 네.
0: 홍보 스팟을 좀 들려드릴까 했는데,
1: 오.
0: 일단은 놀라운 찬양 속으로로 들어가면 좋을 것
1: 좋습니다.
0: 같습니다.
1: 네.
0: 네, 여러분들의 바이블 기다리면서 찬양도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1: 네.
0: 형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찬양이 준비됐을까요?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0: 네.
1: 어린 양입니다.
0: 어린
1: 어린
0: 양?
1: 양.
0: 어린 양. 어린이 얘기하다 갑자기 어린까지 나와가지고 어린이
1: 좋은데요.
0: 했는데 어린 양. 네. 아, 근데 참 은혜로운
1: 아,
0: 주제네요.
1: 그럼요.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찬양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입니다.
0: 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1: 네.
0: 네, Passover.
2: 야.
0: Yeah, Bible
1: Passover.
0: Passover.
1: 6월
0: 예.
1: 되었다죠.
0: 네, 6월 되었다. 어떤 게 6월 되었는지 선곡의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0: 네.
1: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잖아요. 그 시작점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죠.
0: 네.
1: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살이에서 자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0: 아멘.
1: 네.
0: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1: 맞습니다.
0: 네, 또이 출애굽 사건.
1: 네.
0: 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아실 것 같아요. 이건 또
1: 그렇죠.
0: 이야기처럼 이렇게 재밌게 익힐 수 있는
1: 아,
0: 네,
1: 너무 좋은, 너무 재밌는
0: 성경이잖아요.
1: 이야기죠.
0: 네, 그래서 사실인데,
1: 네.
0: 네, 저희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하는데,
1: 네.
0: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1: 그렇죠.
0: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날을 기억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뭐, 못 지키는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이제 대체로 네, 1500년간
0: 네.
1: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의 도구로 이제 유월절을 사용하시죠.
0: 맞습니다. 이때는 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신약에서
1: 아,
0: 진정한 어린 양이 등장하죠.
1: 맞습니다. 우리
0: 네.
1: 세례 요한 형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0: 네.
1: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0: 아멘.
1: 네.
0: 네, 세례 요한 형님.
1: 형님, 큰
0: 네.
1: 형님이시죠?
0: 큰형님.
1: 네.
0: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1: 아.
0: 해서 출애굽의 어린 양을 다시 한번
1: 네.
0: 저희가 묵상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출애굽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린 양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0: 맞습니다. 나의
1: 아.
0: 죄도 사해 주시고요. 이
1: 네.
0: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1: 맞습니다.
0: 네, 우리를 사해 주셨죠.
1: 네.
0: 네.
1: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
0: 네.
1: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찬식을 그첫 번째
0: 맞습니다.
1: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0: 네.
1: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이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0: 맞습니다. 사실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성찬식을
1: 아, 맞아요.
0: 거행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 그렇죠.
0: 이렇게 드시면 안
1: 네,
0: 되죠. 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것은 떡은 주님의 몸, 예수님의
1: 네.
0: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1: 맞습니다.
0: 또 피는 주님께서 피가 아니죠. 그 포도주, 네,
1: 포도주는
0: 포도주는
1: 네.
0: 예수님의 피를
1: 맞습니다.
0: 네, 기리는
1: 네.
0: 겁니다.
1: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0: 네.
1: 성취하셨습니다.
0: 아멘. 그래서 우리는
1: 아멘입니다.
0: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1: 아멘, 아멘.
0: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1: 아멘입니다.
0: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때 한 체험만으로 가면 안 되고요.
1: 네.
0: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고
1: 네.
0: 담으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 아멘입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서찬양.
1: 네.

0: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저희가 퀴즈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이후에 드리니까요. 네. 지금은 찬양에 집중해주세요. 네.

0: 나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1: 아멘.
0: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또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1: 아멘.
0: 네, 오늘도 오감한, 오마로한, 오찬환 좋아요 하시면서 처음으로 7362번님께서 퇴근 때
1: 와우.
0: 청취만 하다가 문자 남겨요.
1: 와우.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와우.
0: 네, 이런 반가운 문자도 왔고요. 또 3631번님 공개 방송 두 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링크로 접수하셨겠죠? 성함 적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1: 네.
0: 네, 또 우리 2667번님 출첵이 늦었어요. 오마란, 오찬한, 오가만입니다. 야, 너무
1: 와우.
0: 좋은 게 오늘은 단한 분도 네, 오가만 따로, 오마란 따로 하신 분이 없고
1: 아,
0: 다세
1: 그러네요.
0: 가지를 다 하셨어요.
1: 와.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이제 또 9월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신앙을 다시
1: 아,
0: 네,
1: 맞습니다.
0: 이렇게 바로 잡고
1: 네.
0: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것
1: 네.
0: 같습니다. 너무
1: 너무 좋아요.
0: 좋습니다.
1: 아멘.
0: 네, 저희 오늘 어린 양을 주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첫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1: 네.
0: 바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
1: 네.
0: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누리셨으리라 믿으면서요. 퀴즈 드릴게요.
1: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찬양.

0: 퀴즈 제목은요?
1: 제목은
0: 예수님의 한 잔.
1: 예수님의 한 잔.
0: 한 잔.
1: 약간 제목이 위험한 것 같은데.
0: 아슬아슬합니다.
1: 예수님의 한 잔. 네. 아, 어떤 내용일까요?
0: 네, 질문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죠?
1: 네.
0: 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네. 하신 말씀은 네. 무엇이었을까요?
0: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 네.
0: 네, 1번이요. 아, 30년 산 포도주란다. 아, 맛 좀 보렴. 아,
1: 잘 살려주셔야 돼요. 네, 2번은요? 어,
0: 왜 이렇게 어렵겠지? 네. 어, 이 잔은 애굽 탈출 기념잔이다. 모세 눈동자의 컴백!
1: 아, 모세 와. 눈동자의 컴백. 야,
0: 어렵네요.
1: 네, 구역의 네. 사건을 네. 들어오면서 네, 이 잔은 애굽 탈출 기념잔이다. 네. 모세 눈동자의 컴백.
0: 네.
1: 당신의 눈동자의 치얼스. 네, 3번은요?
0: 맞습니다. 3번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1: 네. 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0: 네.
1: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0: 30년 산 포도주란다. 맛 좀 보렴.
1: 네, 이게 1번이고요. 네. 2번은요?
0: 이 잔은 애굽 탈출 기념잔이다. 모세 눈동자의 컴백.
1: 네, 3번은요?
0: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1: 네,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는데요.
0: 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또 스마트폰으로도 정답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1: 아, 잘 살리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번 30년 산 포도주란다. 맛 좀 보렴. 1번이고요. 2번. 이 잔은 애굽 탈출 기념잔이다. 모세 눈동자의 검백. 3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 톤이 다 다르시네요.
1: 그쵸? 그렇죠? 어, 네. 누가 더 괜찮은가요, 여러분?
0: 예수님이 발음을 제대로 공부하셨을
1: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나은 걸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0: 네.
1: 선물도 드립니다. 정답 맞히시면 드립니다. 못 맞히시면 못 드려요. 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0: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올려드렸습니다.
1: 네.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우.
0: 네, 첫 찬양으로 어떤 찬양이었죠?
1: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8151번님 아이고 힘찹니다. 아멘.
1: 아멘.
0: 주 보혈 아래 있다는 건 엄청나네요.
1: 할렐루야.
0: 아멘. 지금도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아래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1: 아멘.
0: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 네.
0: 네, 퀴즈 있었습니다. 퀴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정답을 발표할게요.
1: 네.
0: 네.
1: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제 첫 번째 성찬식을 가지실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드렸죠.
0: 네, 잔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네. 무엇이었을까요? 1번
1: 30년 산 포도주란다. 맛 좀 보렴.
0: 점점 과해지는 것 같은데. 2번은요?
1: 이 잔은 애굽 탈출 기념잔이다. 모세의 눈동자의 컴백.
0: 네, 3번은요?
1: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0: 정답은
1: 3번.
0: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 네.
0: 이 대사는 우리 재밌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우리 3424번님. 앗, 오늘 제 개그 코드 건드리셨어요. 정답은 3번이요. 정답이시고요. 네, 우리 5297번님 너무 웃겨요. 3번 정답이십니다. 7656번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예정 씨가 네. 읽어주실까요?
2: 3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나에게 새 언약을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함께 보내시면서
1: 네.
0: 네, 이런 결단을 보내주셨습니다.
1: 와.
0: 또 3631번님도 3번 하면서 웃음표시 귀여운 웃음표시도 보내주셨어요. 또 9513번님 환영합니다. 네,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3번 정답이시고요. 4995번님도 처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정답이십니다. 1372번님 정답 맞히셨고요. 9795번님도 3번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네, 또 우리 6252번님 3번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잘하셨대요. 다행입니다. 네, 4282번님 정답, 그리고 0393번님도 정답. 3631번님 정답.
1: 와우.
0: 3번 흐 이렇게 흐 보내주셨어요. 8151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애굽 탈출 기념 건배 이거 진짜 좋은데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뽑아봤습니다.
1: 네.
0: 선물 소개 먼저 들려드릴게요.
1: 네.
3: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보민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0: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와, 풍성합니다.
1: 너무 풍성하죠. 와.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더 많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정답 많이 맞히시면 선물 드립니다.
2: 네.
1: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바로 발표할게요.
2: 네.
1: 네, 우리 세 명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2: 네.
1: 제가 먼저 발표할게요.
2: 네.
1: 우리 3631번님.
2: 오.
3: 네, 9513번님.
2: 4995번님.
1: 축하드립니다. 네, 3631번님, 9513번님, 4995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2: 문자로요.
1: 네, 주소와 이름입니다.
2: 네.
1: 네, 두 번째 퀴즈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요, 낙심치 네.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오늘 주제가 어린 양이었어요.
2: 맞습니다.
1: 네,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2: 네, 두 번째 찬양 제목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입니다.
1: 252장.
2: 네.
1: 아, 너무 좋네요. 또 힘찬 찬양이라서 더 좋아요.
2: 아, 맞습니다.
1: 네.
2: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에서 건져진 것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우슬초에 적신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 위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짐을 패스오버, 유월절, 유월
1: 네.
2: 하셨잖아요.
1: 넘어가셨죠. 네.
2: 그래서 결국에 우리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네, 그 보혈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걸 아멘. 묵상하면 좋겠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애굽 문에 네. 발라졌던 그 어린 양에서 피에서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는 어디서 결국 완성이 된 거죠, 형제님?
2: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1: 맞습니다.
2: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완성되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어린 양은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1: 아멘. 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
3: 아멘.
1: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아멘. 안 됩니다.
2: 아멘.
1: 네, 이 저녁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또 충만해지는 시간이길 바라겠고요.
2: 네.
1: 네, 두 번째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2: 네.
1: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2: 네.
1: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함께 부르시는 그 차 안이 찬양의 드라이브가 될 수 있도록
2: 오,
1: 또 은혜의
2: 와우.
1: 장소가 될 수 있도록
2: 오.
1: 또 대개에서 듣고 계신다면 그 대개 장소가 네, 찬양 집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2: 할렐루야.
1: 네, 은혜 되시는 대로 입으로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2: 와우.
1: 네, 시작합니다.
2: 네.

0: 아멘.
1: 아멘. 아멘입니다. 와, 네. 또 이렇게 은혜롭게 나이젤의 식기는 올려드렸습니다.
0: 아멘.
1: 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의 죄를 씻기는 그
0: 아,
1: 피죠. 네,
0: 아멘입니다.
1: 제가 처음에 이제 또 힘찬 찬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0: 네.
1: 느린 버전을 불러주실 줄 몰랐어요.
0: 힘찬
1: 그치만 힘찬
0: 고백입니다. 아,
1: 고백이죠.
0: 네.
1: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은혜라는 사실. 네, 우리
0: 아멘.
1: 9513번님께서요. 아, 항상 아침에 듣다가 오늘 일정이
0: 오.
1: 변경돼서 우연히 이 시간에
0: 와우.
1: 듣게 됐는데
0: 와우.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당첨까지 되니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0: 할렐루야.
1: 주님만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난
0: 아멘.
1: 겁니다.
0: 아멘.
1: 네, 앞으로 이 시간 또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싶으시다면

0: 꼭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퀴즈도 드려야죠.
1: 맞습니다.
0: 지금 바로 드립니다.
1: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두 번째 퀴즈 제목은요. 보라. 입니다.
0: 와, 이거. 오. 아, 보이는 라디오로 했어야 했는데.
2: 진짜 보라를
0: 그냥 보라를 외치셨네요.
1: 보라입니다.
0: 그 예정 씨가 손으로 이렇게 해 주신 보라. 보라. 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1: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보라 뭐뭐뭐라고 외쳤죠.
0: 그렇죠. 네. 예수님을 첫 네, 등장하는
1: 그렇죠.
0: 그걸 보면서
1: 처음 배웠을 때 네. 네,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 보라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0: 네, 뭐라고 했을까요? 1번은요?
1: 보라, 하나님의 사자로다.
0: 오. 2번은요?
1: 보라,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친척 예수로다.
0: 오. 3번
1: 보라,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0: 오. 4번은요?
1: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0: 아, 다 그럴듯합니다. 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고요.
1: 네.
0: 그중에 답이 한 가지입니다. 한
1: 가지입니다.
0: 가지. 퀴즈 제목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보라.
0: 잘 보라 뒤에 나오는 네. 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라, 1번 하나님의 사자로다.
1: 네.
0: 2번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친척 예수로다. 3번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1: 오.
0: 4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 아.
0: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보라 하면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1번 하나님의 사자로다. 2번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 친척 예수로다. 3번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4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0: 아멘. 오벳의 목소리입니다. 네, 주의 보혈은 올려드렸어요.
1: 아멘.
0: 네, 저희가 퀴즈 드렸습니다. 세례
1: 네.
0: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라고 하면서 뒤에
1: 네.
0: 이렇게 문장을 넣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1번은요, 하나님의
1: 하나님의
0: 사자로다.
1: 사자로다.
0: 2번,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1: 내 친척
0: 예수로다.
1: 예수로다.
0: 3번은,
1: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0: 4번은,
1: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0: 정답은
1: 4번.
0: 4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어린 양이었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0393번님 4번입니다. 퀴즈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네요.
1: 와우.
0: 할렐루야. 네, 더 즐겁습니다.
1: 네,
0: 앞으로는.
1: 맞습니다.
0: 네, 1372번님 4번. 세상 죄,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1: 아멘.
0: 올립니다.
1: 아멘.
0: 정답이시고요. 0116번님 4번 정답. 아, 우리 3631번님께서 드라마 바이블 듣는 것 같다. 연기를
1: 다음에 한번
0: 하시니까.
1: 시도를.
0: 네, 더 해주실 겁니다. 네, 정답이시고. 3672번님 4번.
1: 와우.
0: 맞으셨고요. 9795번님 4번이요. 정답. 또 8151번님 0688번님, 9416번님,
1: 와우.
0: 모두 정답이십니다. 네.
1: 아우.
0: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제가 빠르게 두분 외쳐드리겠습니다.
1: 네.
0: 우리 뒷자리 번호. 3672번님, 그리고 0393번님 축하드립니다. 오! 선물 받을 수
1: 와우.
0: 있는 주소와
1: 축하드립니다.
0: 이름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우.
0: 네, 오늘 행복한 저녁 진짜 행복했죠?
1: 아, 너무
0: 너무
1: 재밌었어요.
2: 행복했습니다.
0: 다음 주에도 여러분, 수요일은 이렇게 매주 저희가 찬양으로
1: 네.
0: 여러분들의 퇴근길, 또 수요일에 가시는 길,
1: 네.
0: 또 저녁 준비하는 그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드립니다. 앞으로도
1: 네.
0: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TF워십팀 백승조 형제, 그리고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뜻대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빽빽한 숲속 커다란 나무들을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빈틈이 보일 때 그 빈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미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사용하시지요. 그러니 실수 좀 해도 자유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이 있죠. 아차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나는 허점투성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허점이 보이는 사람이 편안한 거 아시죠? 너무 꼼꼼하면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저도요, 허술해 보이는 분들에게 왠지 친근감이 더 느껴지고 나의 약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힘들고 아픈 이웃이 가까이 하고 싶다고 다가오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우리의 이웃도 더잘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일하며 착각 속에 빠져 교만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종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당신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집착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얼굴을 가린다 그러죠.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면 특별히 엄마에게 집착해요. 그때는 아빠도 손대지 못하게 해요. 그 정도로.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얼굴을 가리기까지 아마 자기 안에 본능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엄마다.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아이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를 지키며, 나를 보호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할 수 있는 존재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수 있는 존재는 엄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필요하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길이 닿아지는 순간 그 아이는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고 버둥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지 않고 다른 존재가 온다. 오히려 더 크게 웁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님만 집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알아지는 게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알아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첫 번째 입을 떼어서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엄마. 엄마예요. 그 엄마의 음성에 익숙해야만이 엄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엄마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익숙하게 자기 귀에 익히고 그 엄마를 찾고 엄마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사람 많은 곳에서 엄마와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소리들이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철수야.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아이는 많은 사람의 음성 가운데 자기 어머니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들고 그 어머니의 음성이 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가 지금까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에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양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그 음성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알아진 거예요. 이 목자는 나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뢰하며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고요. 목자가 멈추면 멈추고요. 목자가 방향을 바꾸면요. 양도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양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 특별한 길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욕심의 소리, 내 영의 소리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것이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목자는 예수님, 양은 나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제는

삶을 그 말씀대로 맞춰가는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지금 1, 2절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고 절도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문, 즉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로, 즉 정상적인 통로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요, 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뒤에서 몰래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하고 수군거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파당을 만든 일을 한다면 그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둠의 역사예요.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이 마음에게 빼앗겼다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생명으로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회복시키려고 생명을 걸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일로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들게 되어지고 그 말들을 옹호하게 되어지고 박수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도 같이 죽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 말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인가? 마귀에게서 나온 말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그런데 마귀에서, 어둠에서 나온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빼앗아 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음성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 사단의 말은 아담과 하와에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왜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달콤합니다.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똑같이 먹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어졌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을 갈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책임전가하며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살인의 안타까움, 그 삶이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되려면, 내가 생명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욕심과 이기심,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붙잡고 나를 역사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인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녹음시켜 놓고 들어보면 생명의 말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육신의 소욕과 욕심과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고,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구별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삶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서울이 목적이라면 부산으로 여러분 KTX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나는 여러분 문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로부터 멀어져요. 걸어가더라도 서울이 목적이라면 서울 향해서 걸어가면 간 만큼 가까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내 목적지가 어디, 적지가 어딘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러분, 목자는 양을 많은 양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목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은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양이 오면요, 그 양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곁에서 계속적으로 그 양의 이름을 물을 주면서도 부르고 먹이주면서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식처럼 돌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을 자식처럼 아끼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알고요, 성격을 알고 특징을 알고요, 지금 양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라는 것도 정확하게 압니다. 왜요? 자식처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양을 칠때 대단위로 뭐 1,000마리, 2,000마리 치지 않습니다. 50마리, 많아도 100마리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양을 자식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돌봅니다.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각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에요. 중세시대 한 수도사의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내 이름 불러주세요. 시간을 정했고,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바스찬. 깜짝 놀라서 심장이 마비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기도를 10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스스로도 생각지 못해서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걸려 죽었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라는 통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설명을 했죠.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분명히 인지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던 공중에 뭐 대단하게 거룩하고 막 영화롭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아시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 속에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 할 때 기도하고 마치고 나가면,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붙드셨구나, 응답하셨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래 하지 않고 그냥 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걱정이 다시 확 밀려와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누굴 만날까? 변호사를 찾아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기도 왜 하셨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이름 불러주세요 그랬는데 세바스찬 그러니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은 수도사와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세요?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의 주인 되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삶이 따로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알아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삶에서는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백을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가 계기가 크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그냥 석가모니와 아니면 산신령처럼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남 가운데서 고백해야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에요. 유교인이 아니에요. 나를 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대우나,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주님 붙잡으세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이미 그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 공간에서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나를 붙잡고 살아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삶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음성이란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왜요? 목자와 함께 지내며 목자가 자기를 위하는 것을 그가 온전히 알고 목자를 신뢰하며 그 자신을 목자에게 맡기며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노가 아니에요. 멀티세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들려지는 게 달라요. 해석해지는 게 달라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똑같이 하나요? 달라요. 왜? 우리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생명 있게 우리에게 전달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양이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하루아침에 알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하루아침에 알게 될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듣잖아요. 옆에서 계속적으로. 처음엔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줌 싸도 우왕, 배고파도 우왕, 똥 싸도 우왕,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 가운데 젖을 물리면서 아니면 우유를 주면서 기저귀를 가리면서 그래 아이고 잘 쌌다 그래 잘했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계속적으로 엄마와 대화를 하잖아요. 엄마의 그 음성을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익숙하게 아,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분의 음성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음성이다 그렇게 아니까 여러분 그 엄마를 그냥 자꾸 엄마만 붙잡는 거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이 있고 반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자라나요. 반대로 세상 소리를 계속 듣고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끝내는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소리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세상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생활 오래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예배 시간 여기 앉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 음성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왜 저래 말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그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힘을 얻는 역사가 있고 담대한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음성 들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비결은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졌고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다시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만들어져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 음성을 붙잡고 더 그렇게 살아가고 더 그렇게 살아가고 더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간 사람에게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상 소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유일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서도 목자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목자가 양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앞서가는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길을 다 알 수 없어요. 내일 일도 몰라요. 앞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고 계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도 머물렀고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아니 1년이 되어져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천막 치는 이곳이 좋은 곳이냐? 편안한 곳이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0: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길을 고집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 그래서 늘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으셔야 돼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 또 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망해요. 이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돈이 있어야 성공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네 생각을 믿어. 네 옳음을 믿어. 그 정도는 다 타협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순서가 나와 있어요. 들어요, 알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가요. 한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듣습니다, 압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이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음성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꼭 주님의 음성 들어요. 내가 뭐 진보이든 보수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좀 세상의 음성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요. 듣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면서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앞서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대성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

건강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0743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0190번님께서는 자퇴한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퇴 친구들을 돕고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금은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은 바라보고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0190번님의 귀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의 아픔에서 또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6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나는 믿네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99번님께서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 세 곡도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히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 방학이 끝나서요. 이제 기숙사 짐을 싣고 갔어요. 학교가 굉장히 멀거든요. 왕복 10시간입니다. 인천 밑에 있는 학교라서.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저희 딸한테 힘들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별로 안 힘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힘들었죠. 운전을 제가 했는데. 우리 딸아이는 옆에서 자다가 깨다가 폰하다가 뭐 정신 차리니까 도착을 했는데 안 힘들죠.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힘들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그런데 참여만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 이 행사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행사를 준비했던 분들은요. 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참여만 하는 사람, 교회가 지체가 되려면요. 참여만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고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참여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함께 짐을 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은요. 쉴 수 있는 시간들도 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아마 즐겁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힘을 내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하시고, 나는 평생 그냥 뭐 재능도 없고 할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또 차려진 행사에 참여만 할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힘을 내어서 함께 짐을 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더 힘이 날 거고요. 아마 더 즐거운 은혜가 그 속에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해결을 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애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시고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시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네,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들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 봉사를 몇 가지나 맡고 있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꽤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늘 일꾼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일을 맡고 계신 분이요. 8가지 일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많이 맡고 계시면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규모가 있으니까 여러 일꾼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교인들 중에는 10분의 1 정도가 봉사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봉사

헌신에 대한 결단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봉사나 헌신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는 것으로 어떤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지체는요, 같이 움직이는 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움직일 때 팔이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균형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입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입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음식이 모든 몸에 영양소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면 그리고 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헌신과 봉사에 대한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쯤에는요, 내가 그래도 이제 올해에는 이런 봉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단하시면요,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되고요. 또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참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힘쓰고 애쓰는 그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보면요, 막상 일하는 사람들의 힘듦을 알게 됩니다. 일 안 하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거든요, 사실. 일할 때는 하나도 안 도와줘 놓고는 일 끝나고 나면은 뭐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느끼는 또 알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게 될 때 서로를 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한번 교회의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내가 만약에 이런 봉사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요,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라버십 여러분 가운데서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들으셨습니다. 네, 너무 깜찍하게 찬양을 하는 것 같네요. 그게 생각이 나던데요. 옛날에 뭐죠?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편곡이네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요,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여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겸손하신 그 예수님, 그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겸손의 왕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우리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게 선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딱히 높아질 어떤 근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셨고요. 마지막에 더 낮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존귀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고 증거하셨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높아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은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었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4장 그 앞부분 5절까지 나누었어요. 오늘 6절 말씀부터 함께 하겠는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것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지게 되니까 이제 법궤례도 좀 가지고 나와서 그럼 이기지 않겠느냐. 상당히 미신적인 어떤 신앙을 갖고 법궤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뭐 소리를 치고 하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다가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두려워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블레셋인들이 매우 무지함과 동시에 미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거기 진배 있겠어요? 종이 한장 차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들었지만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했단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러므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학살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살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건너뛰어서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의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연로한 엘리는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그들 사이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떻다고요?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두워 보지 못하는 거로 이뭐뭐 당연하죠.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17절로 18절 두 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참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는 참 교훈이 많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침착성을 잃지 좀 찾지 못했던 그 엘리가 그만 또이 법궤까지 빼앗겼다고 하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뒤로 그냥 넘어지게 된 거예요. 뭐 사실 자빠진 것이죠. 참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고 아마 참 심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너무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으니 뭐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엘리가 죽은 후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4장이 마쳐지고 5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서 5장과 6장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5장과 6장이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빼앗은 것과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법궤가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재앙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라고 했어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재앙이죠. 그들은 우상인 다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다곤 신당에다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그 다곤 신상이 그냥 땅에 자빠져 가지고 박살이 나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괴질로 또한 죽었다고요. 이와 같이 막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특별히 그 언약궤를 두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재앙들이 막 따라오게 되니까 생명의 위험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주고자 수레실에서 벳세메스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뭐 이제 참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나름대로 법궤를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다 갖다 주면 다곤이 그 모든 것들을 뭐다 받고 뭐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큰 혹을 떼려다가 붙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이 다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편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의 신당에 들어갔을 때 우상 신상이 넘어지고 몸뚱이만 남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그들이 언약궤 탈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블레셋 다른 도시에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일들을 처리해 보려고 그럽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언약궤를 서로 다른 곳으로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결과가 뭡니까?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하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그것을 소유와 한 것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들로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처리하는 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5장을 정리하고 이제 그 교회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6장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제 법궤를 빼앗아 간 것이 이제 7달인데, 그렇게 돼서 그들은 마치 화덕에서 방금 꺼낸 뜨거운 감자, 뜨거운 고구마를 손에 들고 얘 어찌할 줄 몰라가지. 이거 뭐 먹고는 싶은데 그럼 뭐 뜨거우니 먹을 수 있어요?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언약궤를 다 꺼내 신곁에 놓았을 때만 해도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냥 되레 다곤 신당이 땅바닥에 자빠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리고 남은 것은 그 신상의 몸뚱이만.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가드 사람들은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했지만 그들 역시 그것을 이게 뭐 처분하기를 원치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곳마다 진노를 내리시니까 그렇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6장.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드리게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민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들에게서 처치하기를 원했으나 어찌해야 할지 그들은 몰랐다고요.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 뭡니까? 속건제와 함께 그것을 보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건제는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에 대한 예배 행위가 죄악된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뭐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는지 너무도 너무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세계 교육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은 세계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랑에서 끊으신 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드린 속건 제물은 자신들이 입은 재앙의 형상을 딴 다섯 개의 금독종과 금쥐로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 수레에 실어 보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사실 그들은 법궤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것에 관해서 많은 규례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불경하게 다룬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 베레스와 우사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알고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샘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샘에서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자기 새끼를 남겨두고 홀로 수레에 매어 떠났다는 것은 실로 비통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것임을 확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0: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샘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의를 드리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이 가져온 것 중에서 아무것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아주 매우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받자 매우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즉시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됩니다. 뭔가요? 19절입니다. 벳샘에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를 치사 70인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샘에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엄히 금하신 명령을 범하였습니다. 법궤는 원래 지성소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고 그도 1년에 한 번밖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광야 생활 도중에 이 나름대로 이 법 궤를 운반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또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또 포장을 해서 이렇게 운반을 했단 말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셨던 거죠. 20절 볼까요? 벳샘에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계로 가시게 할꼬 하고, 이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보아서는 안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는 단순히 하나의 궤짝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벳샘에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모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자, 21절 한 절만 우리 더 보죠. 사자들을 길리앗 여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들은 이때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언약궤를 처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리앗 여림에 사자를 보내서 너희는 빨리 와서 이것을 취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언약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무엘상 7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하여 이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언약궤, 2번 금신상. 정답을 아시는 분은 청취소감과 함께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여호와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주님이 뛰라고 하시면 높이나 방향을 몰라도 뛰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바로 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자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책 마르투스 증인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티오피아 내전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에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고요. 병세는 여전하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에요.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인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한마디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옮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자꾸 안쪽으로만 막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누우면서 마치 걱정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쉬게 되고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이 안쪽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들어 올려보면 어떨까? 답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유효림의 주께 오세요,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Heather Headley의 Here I Am To Worship, Smokey Norfolk의 I Need You N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을 때도 괜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럴듯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주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이 길어야 막 주절주절 해봐야 소용없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오늘 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위러브의 해바라기,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피데이를 정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2.1 전략을 짜십시오. 매달 한 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분명 감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자유의 날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날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용서와 함께 묵은 감정도 취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작가, 출판업자,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은요, 기성복처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또 형편에 맞는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맞춤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김민식의 부부송, 앞서서 들으신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뭐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갑자기 웬 부부송, 왜 갑자기 가정의 사랑?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곳, 우리의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기실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미국의 철학자며 작가인 엘버트 허바드

아틀란티스트가 했던 말, 행복은 습관에 달려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습관이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피데이로 지내기로, 진짜로 봉사하기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꽉찬 관심으로 다가가 보기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습관이고요.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습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우리 행복해지는 습관 드리기로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들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됐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재화의 알고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맡기고 계신가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목소리 크게 해야 닿을 것 같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맞닥뜨린 이 고난을, 고비를 잘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어요. 뭔가 세상의 소리들과 번잡한 일과 떨어져서 주님과 잠잠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다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참된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당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뭐하며 듣고 계신지, 또 북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기도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자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8: 여러분은 북한의 미디어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간접 경험을 하거나 뉴스와 시사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용한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북한 미디어 개방 문제를 놓고 우려와 찬성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문화적 우월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미디어 개방을 마냥 찬성할 수도 없지만 남북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북한과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북한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됐어요.
0: 거기서 네. 오셨으니까.
9: 네,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동하기는 할 것 같아요.
0: 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일반 국민들은 못 봅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10: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막 수령님이 주신 학용품 들고 좋아하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봤거든요.
0: 네.
10: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나
10: 아, 그걸 제가 본 거예요?
9: 네. 않을까요?
0: 선전용으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거.
10: 됐구나.
0: 네, 사실은 정보기관 아니면은 일부 언론사만 북한의 방송을 수신을 지금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북한 방송 좀 보고 싶으세요?
10: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0: 보통은 체제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9: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체제 선전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이니까 네. 보고 싶

0: 이런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1: 궁금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어떻게 소식을 담아내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되셨겠어요?
0: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솔직히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보여주잖아요.
2: 리얼인지.
0: 네. 네. 네.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상 나간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진짜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북한도 집 걱정해요. 취업 걱정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 됐을 때 남쪽 분들이 그걸 보고 너무
3: 할까봐.
0: 네, 그게 좀
1: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까봐.
0: 네,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된 단절 속에 누구도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증언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네 거짓말 쳤네? 탈북자들 거짓말했네? 저기 사람 살만하네? 하고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글쎄 물론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1: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0: 있죠. 네. 네.
3: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방금 성희님의 의견에는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설마 차라리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희화화해서 유튜브에서 가공해서 올리는 영상들 저 중학교 때 막 그 감자송
2: 왕감자
3: 왕감자 네. 그 어린아이가 뭐 너무나 그렇죠. 칼각으로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는데요. 네. 지금도 막 아예 안 웃기거나 이럴 수 없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라던가 그 연습을 시킨 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네. 북한 정말 안 되겠네. 인권 문제 시급하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또 송이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2: 네. 저는 북한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정보 속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동 콘텐츠가 들어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직접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저렇게 사상교육을 하는구나.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맞습니다. 하는구나 라는
3: 오히려
1: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0: 근데 솔직히 저는 또 뭐 몇십 년을 거기서 그런 미디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러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북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3: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계속 노출되면
1: 사실은 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생각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이렇게
1: 노래를 할 수도 있고
0: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른 북한 애국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부른 그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1: 그러니까
0: 게
1: 이게
0: 참 중요한 거예요.
1: 그 정상적인 생각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3: 맞아요.
1: 미칠 수가 있겠구나.
3: 그러면 개방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0: 걸어야겠네요. 쉽지 않은 게 솔직히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0: 별걸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안 볼 거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3: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요즘 콘텐츠가 뭐 워낙 많잖아요. 볼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걸
1: 굳이 찾아볼까
3: 어린이들이?
2: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개방을 하되 선전이나 정치 콘텐츠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좀 부분적으로.
2: 부분적으로 이 교육적인 해설이나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유적지 탐사라든지 관광지 소개라든지 또 예술적 북한도 예술이 되게 뛰어나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녹화 생중계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사실은 근데 우리만 또 개방하면 안 되는

0: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 안 되죠. 그렇죠. 네. 양쪽에서 같이 개방을 해야지요. 근데 네. 그게 북한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뭐 다른 나라 방송도 못 보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중국 방송도 막혔어요. 북한은 중국이 우호 국가인데도 중국 방송이 막혀 있는데
0: 그만큼 폐쇄적인데.
1: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0: 그래서 뭐 우리 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는.
1: 없어요. 네, 맞아요.
0: 통일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동독 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다들 이제 반가워하면서 네. 네,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상태로 만났기 네. 때문에 그나마 그 갈등이 네.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남한의 문화, 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가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네. 악법도 만들고 네. 또 요즘에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네. 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왠지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괜히 주눅 들고 우리 맞아요. 문화는 없애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외화들을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K-콘텐츠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북한도 그 체제 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덩어리만 조금 빠진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과 네. 예술성 그리고 음식 문화 등등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3: 맞아요.
2: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의 음식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온반 막 보는데 너무 먹고 싶고 저 식당 가고 싶고
0: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정치적인 네. 또 이념적인 색깔이 빠진 네. 그런 컨텐츠 들은 남북한이 함께 교류하고 네. 뭐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2: 맞아요.
0: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클래식 채널이 생겼다던데.
2: 진짜요?
0: 네. 굳이 뭐 네. 새로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우리 하는 방송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또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네. 남북한이 함께하는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게요.
0: 네,
2: 맞습니다.
0: 여러분들 이 방송도 북한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3: 네. 네.
0: 예, 우리는 이미 예, 미디어 일이에요. 개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북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2: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보고 인사 반갑게 나눌 수 있을 날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저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1: 잘 왔다. 그렇지만 일단 가고 싶다. 그런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4: 저는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또 주춧돌이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남북한 청년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1: 송이였습니다.
4: 감자였습니다.
2: 보라였습니다.
5: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영화로 알리기 위한 민간 영화 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천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등 공동연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호를 분석해 지난 천년 동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복원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40년 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를 아우르는 엘니뇨 남방진동 ENSO의 변동성이 산업화 이전보다 36.5%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5개 섬의 현대 산호와 화석 산호에서 얻은 28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산호가 성장하면서 골격에 남긴 화학 성분을 분석해 온도계가 없었던 시기에 바닷물 온도를 추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서기 1000년부터 1850년까지 비교적 일정했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해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한 엘니뇨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서 벗어나는 폭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나타나는 ENSO의 변동성 증가가 기후 모델에서 예상되는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세계 각지의 강수량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가뭄, 산불과 농업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인 극한 기후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정이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7개 유전을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투자 부족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약 100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협정이 단기간에 국제 유가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kg짜리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해당 쌀은 과거에도 심한의 현이 관련 행사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심한의 현이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한의 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식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심한의 현청 구내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고, 지난 4월에는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소금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KB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 저지대 농경지를 비롯해 위화도 온실 농장 일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현군의 정유시설인 봉화화학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분석한 결과 폭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최소 68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축구장 약 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압록강 범람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와 농경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져 일부 온실 농장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인근 공군 비행장도 진흙으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수 시설과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24년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입은 뒤 홍수 예방 대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폭우 당시에도 특급 경보와 호우 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침수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북한의 KN-23과 24뿐 아니라 이보다 약 3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KN-30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KN-30은 북한이 지난 2021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1달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1달은 기존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당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키운 화성 11다 4.5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북한과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 규모는 이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150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개, 약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약 8,500명이며 지금까지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병력은 누적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안 볼로냐대 연구진은 최근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배양해 푸른 개가 밀집한 아드리아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북미 동부 연안이 원산지인 푸른 개는 이탈리아 토착 수생 생물은 물론 봉골레 요리에 사용되는 조개 양식장까지 크게 훼손하며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4년부터 옥토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종인 문어의 개체수를 늘려 푸른 개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채세 나티코와
리치온의 해안에 문어 유생을 방류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인공 굴도 설치

됐습니다. 성체 문어 한 마리는 하루에 푸른 게네 마리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해 실제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른 게를 잡아먹는 농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와 함께 푸른 게의 알을 먹는 뱀장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게한 마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만큼 연구진은 방류한 문어 가운데 일부만 성체로 성장하더라도 번식 가능한 암컷 게를 포식하면 개체 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에서 2023년에 생산된 중간 사양의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와 외화를 구분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축구 게임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앱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축구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외되어 있고 글로벌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도 차단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도 검열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금지어로 대체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친이라는 표현도 자동으로 남자친구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해 화면 이력 폴더에 저장하는 감시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부 영상이나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암 시장에서 약 250달러에 거래돼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은 여전히 당국이 설정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면서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3도, 대전과 보령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거창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거창 29도, 포항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구성 신계 16도, 낮 최고기온 신계 28도, 구성 26도, 양덕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는데요. 해산과 평강, 청진, 무산의 하늘은 맑겠고요. 풍산은 오전에 한때, 웅기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8도, 청진 16도, 풍산 1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진 25도, 웅기 24도, 풍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목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 늦은 새벽 시간, 한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또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9917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언제부턴가 기다리게 됐어요. 북녘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와 함께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힘내세요라는 말은 저보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혼란했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전쟁 이후 학교를 세우며 그리고 선교관을 세우며 사역에 몰두했던 이 장로님이 삶을 통해 깨달은 감사의 일곱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넷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트루바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곡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한번 생각해

0: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타플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ap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찬양 사역자 지선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이어집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된 찬양으로 한번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험한 골짜 가운데서도 지저귀는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솜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오늘도 더 알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야,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로 한 2년 동안 했던 사무엘 상하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사무엘 상은 신앙적으로 혼란했던 사사 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시기였고, 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삶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남과 북의 지파들의 갈등을 통합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속사 메시아에 대한 작정을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섭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끄시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주 앞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애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 의도와 목적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말씀들이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다면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사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조연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부록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휘날레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잘 설명되어오던 다윗에게 오물통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휙 끝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강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강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심판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남겨두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범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실 일을 저지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인구조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인원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인구조사 두 번이 있었는데 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행군의 편성과 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바알 부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담대하게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 즉 군인들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원했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군 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은 이 수를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군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인 다윗마저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다, 추방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유가 이 군대에 있었다는 것이며 이 군대의 최종 통수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주신 말씀은 늘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이 말씀이 늘 왕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병거와 마병이 변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가, 그 군인의 수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 하여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군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홍해에서 함성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해와 달을 멈추신 기브온 전투에서,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하로셈 곁,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왕과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사람, 군인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우리의 군대가, 그리고 내 힘이 나를,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그 힘과 그 군대는 곧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받은 군사령관 요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여서 왕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왕은 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내 뜻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조언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여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결과를 들은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쳐서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고 손을 거두라 하셔서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의 본문이 피날레를 장식하여 멋지게 끝내

할 다윗의 생애가 오물통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자가 그 우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학자들의 보편적인 추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우상과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 올라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 어느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정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강력하여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 되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이제 죽은 신이 되며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이 산헤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말을 쏟아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왕 산헤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을 향하여서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지치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 밤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여 죽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자신 만만하게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0: 칼에 맞아 죽습니다.
1: 다윗의 범죄는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가 내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힘은 군인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은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신앙 싸움은 평생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상하가 전하는 각각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내려가서 즐거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거할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그 구속의 성취까지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어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 부요함에 감사할 수 있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족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하며 살아가게 하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진정한 구원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힘이 없을 때에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0: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 자리에서 동일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흘러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싫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다윗이 같은 23편에서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과 실많은 물가로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을 채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삼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둘러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힘으로 삼고 내 힘의 근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얼마나 부여하고 넉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산헤립에 대한 그를 패배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이 자리에 참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열심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대구와 광주, 목포가 23도, 서울과 대전이 22도, 강릉이 21도, 춘천이 20도로 전망되고요. 개성과 함흥이 19도, 평양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강계 12도, 해산이 9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2도, 목포와 여수, 제주가 31도, 서울과 부산이 30도, 개성과 대구,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8도, 신의주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에서는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보의 최전방을 교회에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이 기도하는 자들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제시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김일성 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성도를 지키신 하나님, 밀려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만몬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낮아짐과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마중물로 세워진 탈북민 교회들과 선한 동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뉴코리아 교회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 흘려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신지요? 새벽 공기가 조금 더 상큼해진 것이 기분 좋습니다.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실 때에는 긴팔 옷이 벌써 필요해졌죠? 대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통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아침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감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 말씀 이제 오늘 시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로 시작하는 이 해연과 또 이제 여섯 번째인 와우 연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 와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절대 녹록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이 속 좁고 움크러진 이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어제 한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영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 해와 와우 이제 33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율례들의 도라고 하는 건 이제 길이죠. 율례로 가야 할 길.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명칭들이 매번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33절에 율례가 나오고 34절에 주의 법이 나오고 35절에 주의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38절에 주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9절에 주의 규례가 나오고 40절에 주의 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이 율법,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율례들의 도를 가르치소서라고 시작을 했을 때 이 율례, 호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구적인 속성 그리고 구속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율례라고 했죠. 그래서 영구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유효하고 상황이 나쁠 때 유효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지금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3절에 율례들의 도. 그러니까 이 율례로 행하여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계속되는 길, 인생의 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읽고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셔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3절 끝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말씀의 깊이와 신비를 깨닫는 건 내 영역 바뀝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들 때에 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모른다. 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집안에 액자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액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선물 줘서 걸어뒀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년을 두고 봤는데도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계속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몰랐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진리. 정말 자유가 뭔가. 예수 안의 자유가 뭔가.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뭔가. 이게 확 다가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을 깨닫고 알도록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자 이제 33절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34절 끝에도 그렇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걸 내가

직접 전심으로 지키며 살도록 하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그래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 주님의 말씀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 이 계명들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왕의 길이죠. 왕의 대로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명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한 방법과 통로를 통하지 않은 불의로 얻는 이익, 이게 탐욕이죠. 탐욕으로 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예? 자, 이게 여차하면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감추어진 세상 가운데는 허탄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 가격표가 매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가격표가 있고 옷도 가격표가 있고 또 이런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되는 대가가 있고 여러 가지 가격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가격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허탈한 것들에는 뭐 돈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정말 귀한 것, 정말 값진 것은 헐값이죠. 헐값. 아예 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는데 누가 야 너 1억을 내놔라. 네 인생의 영혼을 좌우할 생명의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건데 세상은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많은 가격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그 안을 보면 텅 비어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비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까지 꽉꽉 차있는데 거저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격표에 우리가 혹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죠. 잘 분별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격표가 이제 정말 주님 모실 때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네?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또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인생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말씀을 내게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비방,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여러분 22절에 보면 어제 언급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상의 고관들과 또 세상의 풍조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걸로 비방하고 이러는 게 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붙들 때에 이 비방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사모할 때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님의 의로. 내 의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의지하고 지키고 외우고 암송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의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살아나는 역사, 37절 끝에도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죠. 40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갖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제

0: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steadfast lo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teadfast love. steadfast 하면은 끝까지 변치 않게 우직하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늘 주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42절에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아, 너는 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산다고 미련하게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내게 임하면 그거 봐라. 내가 그래도 이 말씀 붙드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서 이 낚아채고 떠나지 만다라는 건 낚아챈다는 겁니다.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담지 못하게 낚아채려고 그러죠. 끌어내려고 그러죠.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다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여기 나와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평생 거하겠다. 이 결단이죠.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여기 자유롭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넓은 곳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곳에라는 말은 우리 어제 봤던 표현에도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넓힌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넓히냐 하면 내가 가는 길, 내가 주의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넓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어디를 가든지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자,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는 건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예, 이 높인다,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헌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주님 헌신합니다. 이 다짐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결단은 절대 우리의 바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고요.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을 허탄한 대로 돌이키지 않게 하셔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야, 말씀에 헌신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헌신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능히 이 말씀을 지키고 새기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는 날마다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으시죠. 세상은 인생의 행복을 물질과 육신의 안락에서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구하며 오늘도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여호와를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행복을 우리 오늘도 당당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나의 묵상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즐거울 때는 기도하고 고난 중에는 주를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거친 광야에 계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9월 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바쁘고 게으른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내용은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억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0: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본래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려서 몸에 생긴 상처를 뜻하는 헬라어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기억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되었지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 배신과 이별의 상처, 오래전 들었던 말 한마디가 여전히 가슴을 시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다섯 번 맞기도 하였고 로마의 태장도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었지요. 그의 상처는 결코 가벼운 흉터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깊은 상처 가운데 그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자취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손에 생긴 굳은살은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이 될 것이고 군인의 몸에 난 상은 나라를 지킨 충성심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도 물론 흔적을 남기지요.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어느 성탄절날 아내 델라는 남편의 낡은 금식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잘라서 팔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 짐 역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역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것을 깨달고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갖고 싶어하던 머리핀 세트를 샀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남편을 위한 시계줄 선물,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핀 선물, 서로의 선물은 주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흔적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두고 예수님 때문에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흔적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울의 몸에 온통 상처 투성이의 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었다고 본 것이지요. 간혹 흔적 없는 신앙을 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는 싶지만 손해는 보기 싫어하고 축복은 받고 싶으나 헌신은 피하고 싶어하며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본 흔적이 혹 있으신가요? 그것은 후회와 또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다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손길과 발걸음에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표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어 찬양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아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요. 나의 앞길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아침마다 풍성한 영적인 나눔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지난 여름 무서운 폭염으로 폭우로 우리는 이 가을 흉년을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농작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과 과일이 강한 햇빛에 다시 익어 단물이 고이기를 바라면서 릴케의 가을날의 기도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주여,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가을 맞을 차비를 합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며 그때마다 늘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이번 가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열매 계절이죠. 우리의 심령도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신교회 호산나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강감찬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금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상석에 앉히고 모든 대신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중간에 강감찬 장군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장 높은 내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상에 올라있는 그릇이 전부 비어있던데 어찌된 일인가? 내신은 깜짝 놀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발을 들던 신하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따가 내가 자리에 앉거든 음식이 식은 것 같은데 따뜻한

음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음식의 뚜껑은 열지 않겠네. 내시는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감동인 것은 강감찬 장군은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후 은혜를 입은 내시가 왕에게 당시 일화를 알려서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겸손과 믿음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0: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얘기는 잘 알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와 비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거절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고난뿐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답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통과해 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더니 다른 것 차이가 아니라 불행한 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좋은 일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칙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은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 찰나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번성하게 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좌절 때도 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될 때도 형통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얘기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제가 뭐 제게 억한 심정을 갖고 계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부산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강릉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비록 돌아가고 좁을지라도,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형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에요.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서도, 종이 대신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뜻 이루어진다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저 목사가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뜻 이루어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서운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시를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것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듣지 않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됐을 때도 집을 떠났을 때에도 이 믿음 붙드는 것처럼 또 그가 총리 대신 될 때도 이 믿음 없었으면 그는 교만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얘는 라틴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없을 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한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데서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예. 네.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 안 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놓아야 될 것인가?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품어야 될 것인가? 내던져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별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섭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죠. 이 유혹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 설교를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능에 그 근거한 유혹이었다. 사람이 본능에 근거한 유혹은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고 젊은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인생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혹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혹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어요. 참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정총무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이쯤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가 늘거나 없거나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때 사람은 변화돼요. 달라져요.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짓기가 쉽고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확고했어요. 3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얽혀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눈앞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변명할 기회가 생기고요, 내 이익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유혹은 합리화되고요, 그 유혹이 유혹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질문 앞에 서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분별력은요, 단순히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명도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반복되는 유혹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논쟁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며 버티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도망치는 용기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코람데오의 질문을 내 삶에 던지면서 내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결정이 감옥이라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져도 그의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겼던 요셉이 흉년도 이겨낼 수 있었고 풍년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이 성실함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휘몰아치는 이토록 가혹한 질문들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버렸는지, 왜 하필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진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그에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자신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요, 가정 전체를 신실하게 관리했고 비참한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죄수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의 과정 속에서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경제에 대한 개념과 행정력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럼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살폈다 그랬어요. 얼굴을 살폈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도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간수가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고, 억울한 거 얘기하면서 뭐 할까요?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친구들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 맡은, 저 꿈을 해결해 준 술 맡은 관음장이 그 나가서 반드시 석방시켜 주겠다 해놓고도 2년이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2년의 기간이 뭐냐면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30이 되기 전에는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뭔가 법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린 건 뭐냐면 노예에다가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 아무리 왕이 그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했을까요? 아마 보디발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딱 살핍니다.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지만 죄수지만 외국인이지만 이 흉년과 풍년을 충분히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청구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아마 초청했을 거예요.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축복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몰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왜 애굽에 왔는지, 그 문화와 언어를 익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에서 왜 가정 종무가 됐는지, 거기 있다가 왜 유혹을 받았는지,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감옥에 갔는지, 감옥에서 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술 맡은 간원장은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에게서 동일한 것이지만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요,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실함은 나오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낙심이 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본 것은 한 조각만 봤어요. 지금 마음 어려운 거, 힘든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점으로만 본다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점이 연결돼서 선으로 보게 된다고.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 그거밖에 못 봐요.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 한 조각밖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의 조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 보면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물음표가 많았어요. 그 물음표가 바로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요셉처럼 어떤 인생의 구덩이나 억울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내 삶은 왜 더 버거워질까? 그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두 꿰뚫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0: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이 아직 다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코람디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셔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조각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돌리시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돌아볼 때에 다윗처럼 줄로 지어준 구약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를 이길 수는 있어도 기도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겪을 것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겪는 것 다 겪어봤어요. 더 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스스로 내 삶을 포기도 해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은혜로 지켜오셔서 주신 말씀, 형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2: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 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입니다.
1: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9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옳다함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시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 다들 아시죠? 사실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미운 사람에게는 떡 하나도 주기 싫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누구보다 크게 반겨주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주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더 품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십니다. 떡이 아닌 더 큰 사랑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도 혹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을 자격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 반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어떤 떡을 받을까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 전 어렸을 때 정말 개구장이었는데요. 아, 가끔은 부모님의 마음 아프게 하기도 했죠. 말씀을 안 듣고 그저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학업은 등한시했던 뭐 그런 사춘기 시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운 우리였던 저였지만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더욱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비록 천방지축이고 말도 잘 안 듣는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책가방을 메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 않고 그저 안아주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 말 없는 사랑으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무너지는 나약한 저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말없이 안아주시기에, 그런 저희를 더욱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 이 아침 함께해 주시는 많은 방송 가족분들 계십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목요일 아침입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늘 감사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6809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뒷자리 9507님, 보석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아침밥 만들면서 지금 청취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도 또 새벽기도에 단을 쌓고 오신 우리 9507님 정말 귀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보석PD님과 포항교통방송 임직원분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오늘도 새벽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륙사인님과 우리 많은 방송하실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일까요? 매일 아침 힘이 나고 정말 행복하게 또 방송사역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륙사인님 오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기도로 또 저희에게 힘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67님, 샬롬 보석PD님, 상쾌한 아침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과수원 울타리에 나팔꽃이 피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나팔수, 전도의 나팔수가 되어 예수님을 널리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죠. 오늘도 그 책임을 안고 힘차게 출발합시다요. 하트 두 개. 아, 감사합니다. 나팔꽃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나팔꽃이 새삼 이렇게 예쁘구나, 이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2667님 감사하고요. 마치 나팔꽃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우리 2667님의 영혼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시절이 3289님도 보석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3924님 출근하며 보석PD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세상 근심 걱정이 눅눅듯이 녹아내립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샬롬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문자가 애정이 아주 담뿍 담겼고요.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말씀과 찬양을 나누기만 해도 세상 근심 걱정이 다 눈도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삼구이사님 오늘도 우리 함께 쉬어서 정말 감사해요.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나요.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두 글자로 받아볼까요? 출첵 제시어를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선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요 두 글자 어떨까요? 사랑! 사랑 두 글자 출첵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시기 전에 마음으로, 입으로 한 번씩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0: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9월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이 마련했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1: 말씀을 노래로 들으니 잘 외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말씀 찬양 노래 따라해봤는데 걱정 없겠네요.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방송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처럼 달고 달디단 바이블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 한 장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그 은혜를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세요. 다양한 선물은 물론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됐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공개방송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을 꼭 남겨주세요. 더불어 현장에 오시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암송 챌린지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 저녁 6시를 말씀과 찬양으로 물들이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에서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박수! 할렐루야! 대박! 아,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고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를 극동방송에 마련했어요.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포항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예요. 이번엔 그 은혜, 방송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선물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풍선 아트, 벌룬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말씀을 본격적으로 암송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꼭 오셔야겠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 세 글자 보내주세요. 신청 가능한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스페셜 에디션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청하실 때 이름도 꼭 남겨주세요. 현장에 오시면요, 선착순 50명의 어린이들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현장 지금 바로 초대해요. 많이 많이 바이블 보내주세요. 1349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사뿐이신데요, 아멘입니다. 980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희에게 주시기만 하는 그분의 사랑, 저희는 그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7694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하실 분들 감사해요.

0: 다음 세대
1: 어디까지 들어봤니?
0: 박수. 아이 좋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하슬린 숲 유치원 원장이신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롱타임 롱씨입니다.
0: 정말 롱타임 노시고요. 아, 권사님 제가 요거를 방송관에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좀 기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깁스를 하고 지금 부상 투혼 중이세요.
2: 아하,
0: 어쩌다
2: 그렇습니다.
0: 이렇게 좀 다치셨어요.
2: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
0: 이게 제가 봤을 땐 좀 쉬라는 또
2: 네, 맞습니다.
0: 그런 사인이 아닐까
2: 네,
0: 그런 생각이
2: 감사합니다.
0: 들었고요. 원장님 진짜 2주 만에 뵙습니다. 그간의 근황 한번 짧게 한번 들려주시죠.
2: 네, 그동안에 정말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또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이는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해서
0: 네.
2: 경주에서 일본, 호주, 독일, 또 한국 이렇게 4개국이 모여서 아이들 숲 활동이 요즘 AI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현장에 있는 실행가들
0: 네.
2: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1박 2일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0: 심포지엄이었군요.
2: 네 맞습니다. 열심히 달렸더니
0: 네.
2: 그만 좀 쉬라,
0: 쉬라.
2: 이러면서
0: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AI 시대 또 숲 네. 유치원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아주 귀한 또 시간을 나누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자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바로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신데요. 굉장히 영합니다. 고채은, 고요은 자매님들이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다시 박수.
2: 반갑습니다.
0: 와 고사님 다음 세대 출연하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뭐 거의 최연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아동부 부장, 선교팀장, 또 청년부 회장을
0: 와우.
3: 맡고 있는 고채은 청년입니다.
0: 야 박수!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신 우리 고채은 자매님이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고요은 자매님

0: 저는 찬양팀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고효은이라고 합니다.
1: 박수.
2: 혹시 두 분이 두 분 다 고신데요. 어떻게 두 분이 찐 자매세요?
3: 네.
2: 맞습니다. 아, 찐 자매님이시군요. 역시 찐 자매님 간의

0: 도와드렸어요.
1: 어우, 또 귀한 사역, 중차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한 우리 채은 자매님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정이 굉장히 밝고요. 우리 효은 자매님은 살짝 지금 이렇게 이게 만개가 델랑말랑하고 있어요. 지금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2: 아, 제가 맨날 라디오를 들어보기만 하다가 이 녹화한 현장에 처음 오기도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있다는 게 좀 너무 떨리고 아주 신기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권사님 아주 미소가 정말 너무 앳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3: 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MZ들한테 볼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지금 이곳에 있어서 저까지 따라서 막 웃게 되는.
1: 예, 저까지 따라서 지금 웃고 있고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 두 분 자매님과 우리 또 우리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남현주 권사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4: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박태준의 우리 보리 찰보리빵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보리떡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자, 오늘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남현주 권사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오늘 두 분 자매님 모시고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남현주 권사님께서 이 시간 더욱 특별한 선물 준비해 주셨다고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은 자연놀이연구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자연놀이연구소는 네. 아이들과 또 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을 추첨해서 3만 원에서 6만 원 상당의 가족숲 체험권 그리고 영어숲 체험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정말 좋습니다. 저희 직원분이 한번 다녀오셨는데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 오늘 숲이라고 한 글자 담백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자연놀이 연구소 프로그램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권사님, 여름이 물러나는 줄 알았는데요. 예, 뭐 또다시 후텁지근한 날씨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 요즘이에요. 모기도 있어요. 우리 숲 유치원 어린이 친구들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1: 그렇죠. 원래 7월에 모기가 있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드디어 이제 8월 지나고 9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0: 늦바람이네, 모기가 늦바람이야.
1: 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생명은 살아가는 거죠.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덥지만 여전히 아이들 숲에서 잘 뛰어놀고 있고 오늘도 아이들 밖에서 숲에서 동생들을 만나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랑할 것은

0: 작년 1월 작년부터 시작된 아이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 네.
0: 우연하게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서
1: 개구리?
0: 네, 개구리 놀이터를 만드는 것.
1: 개굴개굴.
0: 결국은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자연에서 만난 것 자연으로 보낸다는 규칙이 있는데
1: 예.
0: 아이들이 자연에서 만난 개구리랑 더 오래 놀고 싶어서 그 아이가 만족할 만한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1: 오.
0: 그 놀이터가 지금은 곤충 아파트가 되고 거미집이 되고 결국 아이들의 집짓기로 진행돼서 1년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1: 거의 프로젝트네요.
0: 네, 그렇죠. 이 사례가 그 유아숲 사례 공모전에 나가서
1: 예.
0: 최우수상을 받아서
1: 와 박수.
0: 네, 오 경상북도 교육감상을 이제 4일날 수상하게 됩니다.
1: 수상할 예정이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이제 바로 결과 내일이네요,
0: 발표가
1: 내일.
0: 네. 결과 발표가 이제 저희한테 통보돼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본선으로
1: 와.
0: 나갑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상이 수상될 텐데요.
1: 예.
0: 응원해 주시면
1: 예.
0: 저희 아이들 사례가 전국에서도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다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0: 아멘.
1: 그리고 이 경상북도를 넘어서 전국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또 이렇게 잘 알려지고 수상까지 쾌거를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가족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늘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하슬린 유치원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자, 더불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고채은 고효은 자매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 오 계시는데 그럼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오천읍에 이렇게 자리에 있잖아요.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효은 자매님이 한번 해주실까요?
2: 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남구 오천읍 문덕사거리 상가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교회인데요.
1: 예.
2: 네, 목사님께서 2024년까지 오천중앙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담임 목사님은 김명수 목사님이시고 이제 모든 사역에 전심으로 참여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품고 계시는 따뜻한 목사님이세요.
1: 네.
2: 성도는 청년을 포함해서 어른은 한 10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은 15명 정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권사님.
0: 그러니까요. 오천 지역에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많이 빠져서
1: 네.
0: 인구가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개척하셔서 이만큼까지 아이들이 어른 수를 넘어갈 만큼
1: 대박입니다.
0: 정말 대박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이미 되고 있는 줄 믿고요. 이 다음 세대의 그 이 천진난만한 낭낭한 웃음소리가 항상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 제가 막 연상이 되고 막 상상이 되니까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조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 김명자 숙자 되십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또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학교의 이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아까 우리 채은 자매님도 그렇고 효은 자매님도 그렇고요. 두 분이 맡아서 하는 그 사역이 엄청 많아요. 멀티플레이어들이세요. 한번 전반적인 구성, 이 교회학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저희가 개척교회라서 그 유아 유치부는 한 명밖에 없어서 아직 유아 유치부는 없고요.
1: 예.
3: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부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5명 정도의 친구들이 오가고 있고 청년부 이제 저희 둘 그리고 오고 가는
1: 네.
3: 몇 명 있었는데 또 이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둘만 남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리고 이제 예. 어른분들
1: 계시고 네. 우리 청년부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부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자매님들이 또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실 것 같은데요.
3: 네.
1: 혹시 오천읍에 계신 우리 청년이 계시다. 내 아직은 아직 교회 확정하지 못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 말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회예요.
3: 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들 함께 아이들 에너지 받으면서 또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 전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1: 네, 정말 좋은 교회. 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권사님, 우리 두 분 자매님이 아주 똑부러져요, 그죠?
0: 네, 보니까요. 너무 겸손하셔서 홍보를 못하시나 봐요.
1: 그렇군요.
0: 자, 제가 대신.
1: 자, 우리 권사님이 대신 홍보해드립니다.

0: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여러분 보실 텐데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청년들은 미모와 그렇죠. 마음과 언변이 모든 게 100% 차 있습니다.
1: 이제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0: 그러니까요. 박수. 아,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1: 오늘 보라 켰어야 되는데.
0: 네, 자매님의 함께 청년 사역을 할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고 네. 함께하는 준비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네. 그 마음이 가득한 청년부로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세부 역할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이 맡은 역할이 엄청 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아까도 조금 겹치는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역할 분담이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는 주로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예배를 즐겁게 참여하고 그 말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요성과 이제 율동을 담당하고 있고 예배가 마친 후에는 그 말씀이 쉽게 잊혀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공과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여담으로 좀 나누기로는 우리 효은 자매님이 공부방 이렇게 또 보조 선생님으로 또 활약하고 계시다고.
2: 아, 맞아요. 저희가 같이 네. 하고 있어요.
1: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권사님 일단 그 미소가 진짜 그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이 마음이 푸근해질 것 같은 이런 미소의 소유자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연단 됐습니다 이미.
0: 아유, 당연하죠. 예.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다니까요. 예. 근데 오는 그 공부방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오천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공부방이나 쉼터가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 선생님을 보면서 더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네요.
1: 맞습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맡은 바 그 막중한 사명의 책임감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채은 자매님은요?
3: 네, 저는 아까 자기소개할 때 네. 아동부 부장, 선교팀장,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아동부 예배 때는 미디어로 도와주고 있고요.
1: 역시 장점, 장기를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3: 네, 그리고 이제 선교팀장으로서 뭔가 교회에 전도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아이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방법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뭔가 본인의 이렇게 특장점을 잘 살려서 또 전도나 다음 세대 교육에 녹여낼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이렇게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하면서 너무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1: 네, 정말 박수로 또 응원해드리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우리 두 분 자매님이세요. 자, 교회학교를 매주 진행하면서 이것만큼은 진짜 내가 신경 써서 하고 있다, 중점 두어 신경 쓰는 점들이 있다 하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일단 저희 교회에 와주는 모든 아이들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 처음 접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1: 네.
3: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애들한테 좀 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처음 믿는 친구들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니, 특히나 요즘의 사회 문제가 또 한 가지 문제, 저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특히나 이 자녀 문제와 관련돼서 이 기관, 이런 공동체에 내가 과연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 젊은 부부님들 같은 경우는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그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자녀를 믿고 보내준다. 이거 진짜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권사님.
0: 맞습니다. 아까 피디님도 말했지만 이게 믿지 못하는 세대,
1: 네.
0: 그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옳은 정답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믿지 않는 세대를

0: 믿지 않는 가정들을 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 젊은의 마음들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 쓰실 것 같고요.
1: 아멘.
0: 그리고 애쓰는 목사님의 그런 마음들 또 그런 가정들을 품는 그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안에 수고의 열매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1: 확신합니다.
2: 아멘.
1: 근데 두 분 항상 이렇게 또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실 것 같아요. 매주. 그런가요?
2: 맞습니다.
3: 네.
1: 두 분이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도 좀 갖고 있나요? 자매 두 분께서?
3: 같이 하지는 않아요.
1: 네, 그런 게 좀 힘들죠.
3: 각자, 네.
1: 네, 각자로라도. 하지만 저는 뭔가 느껴져요. 두 분이 각자 물리적 공간에서는 하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이 순간 갑자기 좀 느껴지네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만의 자랑이 있다. 이 프로그램만큼은 내가 진짜 너무 잘 개발했어. 이건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주 자유롭게 한번 나눠주실까요? 우리 효은 자매님.
4: 저희 교회 학교의 장점은 이제 무엇보다 YMCA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공부방인 것 같은데요.
1: 사랑의 공부방.
4: 네. 이제 학교가 마치고 이제 방과 후 시간에 와서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아이들도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공부방에서 같이 활동하고 사역하면서 즐거운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한테도 교회 가자는 말보다 이제 공부방 가자라는 네. 말을 하면서 평일에도 많이 초대를 하거든요.
1: 네.
4: 그리고 그렇게 초대할 때도 망설임도 없이 데리고 오고 저희 애들 다 밝은 성격이다 보니까 와서 함께 할 때 재밌잖아요.
1: 그렇죠.
4: 그래서 그런지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걸음을 이어가는 게 저희 교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권사님 어렸을 때요. 일단 어디 가서 즐거워야 돼요.
0: 아, 그렇죠.
1: 그래야지 뭐 친구들도 네. 막 깔깔깔 돼야지 거기 그냥 가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엄마한테 자랑도 하게 되고요. 이 조그만 아이였지만 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궁금해질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이가 저렇게 행복해한다고? 거기가 과연 어딘데?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갔다가 전도도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권사님?
0: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지만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면 가장 즐거운 곳, 가장 신나는 곳, 그리고 맛있는 것을 주는 곳.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또 특이해요.
0: 그럼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저출산, 그래서 아이들 돌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YMCA와 같이 하고 또 아이들의 공부방을 하면서 그래서 연계형 돌봄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맡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좋은 것을 배울 것이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안에 그게 있거든요. 교회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곳.
1: 그렇죠.
0: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아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정말 성품 좋은 아이로 자란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자매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기억할까. 그래서 요절도 찬양을 통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가질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 자매님 갖고 있는 아마 달란트인 것 같아요.
1: 달란트.
0: 찬양에 대한 은사.
1: 그렇죠.
0: 그걸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특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1: 지금 우리 권사님 두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뚝뚝.
1: 네,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정말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바로 인격적인 것, 성품적인 것. 하지만 교회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요.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이 어린 날에 뭘 알겠어요. 알지 못하지만 느껴집니다. 여기야 그래요.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런 따뜻함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또 닮아가게 되는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의 두 분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마중물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롭게 시작된 9월이에요. 언제 또 이렇게 9월이 됐는지. 권사님 시간이 참 빨라요.
0: 그러니까요. 아유.
1: 올해도 벌써 9월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네. 채은 자매.
3: 네, 그 작년 9월에 이제 저희가 보드게임 페스티벌이라고.
1: 오, 보드게임.
3: 오. 네.

0: 이게 뭐 타는 보드 말고 이 손으로 그 보드. 예예예. 예, 예.
1: 그 보드게임 페스티벌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냐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타지에서 이제 일하면서 친구들, 그 교회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놀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개척하면서 이제 저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포항에 있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드게임을 다 기증했는데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좀 접하기,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그런 보드게임들이랑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0: 예.
1: 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되겠다 해서, 아, 너네 친구들도 데려와라. 우리 보드게임 페스티벌 하자 해서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첫 행사였다 보니까 호응이 좋았어요. 공부방 친구들도 이제 공부방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보드게임이라는 걸 또 새로 해보니까
0: 접목하게 또 되고.
1: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첫 행사 겸 호응이 좋았던 행사였기 때문에 올해 9월도 네. 이제 마지막 주에 보드게임 페스티벌을 진행해보려고 진행하려고 생각
0: 기획 중이군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제2회 보드게임 페스티벌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야, 지금 명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벌써 2회가 다가왔습니다.
1: 네.
0: 야, 아,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샘솟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뭐 자비량이었겠네요. 처음에는 그 보드게임 다 이제 싸제라고 하잖아요.
1: 네.
0: 본인 비용으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은 보드게임을 다 갖고 있었으나 그것들을 교회에 기증을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0: 몇 개 정도 됩니까?
1: 제가 가지고 있던 건 한 20개 정도.
0: 진짜 많다.
1: 됐었는데
0: 네.
1: 이제 올해 우리들 교회에서
0: 예.
1: 저희 교회 선교, 국내 선교로 이제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때 또 보드게임을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0: 예.
1: 올해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0: 보드
1: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0: 야, 우리 채은자매님이 지금 화색이 싹 돋아요.
1: 아,
0: 이 새로운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아, 보드게임 확실히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권사님.
2: 그러니까요. 저도 나이는 있지만 보드게임 정말 좋아하거든요.
0: 그래요?
2: 보드게임을 하면서 전략을 짜기도 하고 상대편을 또 확인도 해야 되고 서로 이게 협의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2: 그렇잖아요. 전략도 짜는
0: 협동도
2: 거니까.
0: 협동도 해야 되고요.
2: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페스티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고 꼭 초대해 주세요.
0: 네.
2: 저도 가고 싶네요.
0: 초대해 주시면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 보드게임을 하는데 여기 어떻게 좀 복음적 메시지도 녹여낼 수 있나요?
1: 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거 보드게임 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0: 네.
1: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 또 복음이 빠질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게 여러 부스를 탐방해보면서 이제 난이도별로 보드게임을 하고 또 그 스탬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스탬프가 이제 복음 부스인 거예요.
0: 복음 부스.
1: 그래서 그 스탬프를 다 모아야지 최종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0: 좀 퀘스트를 깨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1: 네.
0: 그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승부욕도 잘 자극해가지고 이 복음을 거의 이렇게 바로 흡수를 하겠어요. 우리
1: 네.
0: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이 게임이 있고 뭔가 달려있으면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벌써부터 흥미진진하고요. 참 좋은 또 콘텐츠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학교를 섬기시면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이 오히려 덩달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받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 맞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사랑을 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아이들도 저희에게 정말 사랑을 정말 많이 줘요.
0: 네.
3: 늘 예쁘다. 공부 알려줘서 감사하다.
0: 네.
3: 사랑해요. 사실 사랑한다는 말 요즘 잘 안 하는데 아이들은 저희한테 거의 매일 사랑한다고 해주고 뭐 좋은 말만 해주니까 저희도 되게 사랑 많이 받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매 사역 때마다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 데려오니까 저희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0: 네.
3: 이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 사역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0: 정말 고마운 존재.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그렇게 고마운 존재, 나에게 또 사랑을 주는 존재라고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또 애틋한 마음과 정성으로 또 교회 학교를 준비하고 양육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마음이 결국엔 가장 중요해요, 권사님. 그죠?
2: 그럼요.

0: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갱가리 같은 거죠. 근데 사랑은 정말 아이들의 사랑은 그렇고 그래요. 어른들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 사랑한다는 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1: 진짜군요.
0: 그만큼 찐 사랑으로 너무 많은 사랑들이 왔다 갔다 교감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 정말 나이 어린 선생님들이지만 너무 기특하고요.
1: 네.
0: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얼마나 찐 사랑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 복된 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정말 찐 사랑이에요. 위장 없는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두 분 모시고 지금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은혜로운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 시간 이어갈게요.

0: 베드로의 고백 찬양 듣고 왔는데요. 아, 우리 효은 자매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한번 간략하게 이 본인 스토리 한번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저희가 그 담임 목사

0: 저는 새로 오시면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어서 한 1년 정도는 두 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들 좀 있었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라서 추천했습니다.
1: 이런 은혜로운 또 스토리가 담겨있는 찬양이었군요. 그래서 남달랐던 것 같고요. 우리 효은 자매님이 또 찬양 들으면서 표정이 또 아주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채은 자매님이 대표로 한번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교회잖아요. 네. 아이들이랑 있으면 힘들 때가 많은데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그런 사랑을 먼저 누리고 네. 아이들한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대로 그
1: 사랑을, 네,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소중히 잘 나눠주셨어요. 우리 효은 자매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0: 처음에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네. 이제 준비해온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네.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또 따뜻하게 저희 말 들어주셔가지고 말도 더 지금도 잘 못하긴 하지만
1: 너무 잘하고 계세요.
0: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교회에서 받은 애가 정말 많은데 그걸 전부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조금이나마 저희 교회를 알리고 저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또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아멘입니다. 권사님 네. 우리 두 분 자매 참 귀하죠?
3: 네 맞습니다. 이게 자매님 두 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아직 희망이 있다.
1: 희망이 있다.
3: 우리 MZ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세대인데 네. 두 분 볼 때 그들 안에 정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늘 기대하게 됩니다.
1: 기대가 되게 되는 우리 두 분 또 우리 자매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고채은, 고효은 자매님들 두 분과 우리 하슬린 유치원 남현주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도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석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첫째, 받은 복을 후히 나누어야 합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해요. 당시에는 가난이나 빚 때문에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종살이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섯 해를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지 이제 자유니까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라고 하지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까지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중독과 욕심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후히 나눠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둘째,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종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로 앞에 보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라고 하지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 송곳으로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억지로 붙들린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집에 속해 섬기겠다는 표시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 다니라니까 다니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주님께 붙들릴수록 진짜 자유로워지고 사랑으로 섬길수록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반대 상황도 이야기합니다. 종이 자유롭게 나가기를 원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종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강권하여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잘 섬겨준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붙드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놓아줄 줄 알아야 하고 종은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해요. 결국 종의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나 기준은 하나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억지가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나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여 자원해서 섬기나요? 반대로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고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려면 셋째,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19절부터는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첫 새끼는 가장 먼저 얻은 열매이고 앞으로의 모든 소산을 대표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역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요.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후히 주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모두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움켜쥐지 않고 물질을 움켜쥐지 않고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까? 흠 있는 것을 드립니까? 내 하루의 첫 시간과 마음, 물질과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나요? 소그룹 지체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으로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시간과 감정을 들여 지체들을 섬기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생각해 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이라 여기면 종을 놓아주는 게 손해 같고 종에게 후히 주어 내보내는 건 더더욱 내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수년간 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 아래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님이 제가 맡은 소그룹의 한 지체가 많이 힘들어한다며 그 지체에게 좀더 관심을 써주길 요청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어떻게 더 신경을 쓸수 있냐며 발끈 화를 냈지요. 그러나 그날 큐티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네, 하고 드리면 그걸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실 텐데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인데요 하면서 불순종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제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면 제 마음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채워주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해 저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더는 못해요 하며 거절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 또한 죄의 종노릇을 하며 무거운 세상 멍에를 홀로 지고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공동체의 섬김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요. 이제는 저도 지체들을 섬기는 데 쓰는 시간과 감정을 아까워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지체의 힘든 소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떠올리며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종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릴 수 없고 내가 빈손이었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움켜쥘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혜만큼 후히 나누고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며 가장 귀

0: 귀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값없이 속량하여 자유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내 것처럼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종이었고 빈손이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누군가를 자유하게 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후히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살리셨으니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며 자발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붙들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놓아줄 줄도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과 첫 마음,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고 내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 공개방송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

0: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곧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알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흉계가 숨어 있음을 알아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본 후에 32장부터 중재자로 등장하는 엘리후의 주장, 그리고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주장을 정리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는 1장, 2장은 욥이 겪게 된 고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했음에도 그는 엄청난 재산을 다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통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긁어대어야만 할 정도로

위로차 찾아와서는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논하는 과정에서 서로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사 빌닷과 소발의 논리는 3단 논법에 근거해서 펼쳐집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것도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고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 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욥기 6장에서 욥이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그 변론이 3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변론에서 욥은 줄기차게 나는 죄가 없다,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니 너희가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친구와 욥은 서로 자기 주장만 펼 뿐 상대방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잔뜩 남긴 채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논쟁이 끝났으니 서로가 불편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누구이며 왜 이 토론에 개입하게 되었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욥의 친족으로 추론합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벌어지는 그 논쟁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는지라 이 세 친구의 주장에는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지 또한 욥이 친구들의 지적을 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느닷없이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나 욥이 말다툼하듯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이 많으면 나중에는 그 말들이 서로 막 뒤얽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후가 등장해서 극한의 긴 논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엘리후를 등장시킨 것은 이 욥기를 읽는 독자들을 위한 배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양된 상태인 욥이나 세 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바이지만 화가 많이 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얼음장을 놓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않아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텐데,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되실 터인데 욥이든 새 친구든 눈에 뵈는 게 없어

정도로 격앙된 모습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먼저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네 사람 모두가 좀 진정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 인터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욥이나 세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서로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욥의 문제는 무엇이며 세 친구의 문제는 또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일깨워줌으로써 이들의 다친 귀와 마음이 열리도록 한 것입니다. 중재자를 자처한 엘리후는 먼저 욥이 가졌던 세 가지 오해에 관해서 지적하고 났습니다. 그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욥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셨다 라고 생각한 것, 이건 잘못이라고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사실 욥의 이런 생각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아예 체급이 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노는 물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프로 씨름 선수와 초등학교 씨름 선수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시합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하나님께서 정말 변변찮은 우리 인간을 원수로 여기셔서 갈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라고 엘리후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말을 바꾸면 그 누구에게도 일일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설명하셔야 될 의무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한들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 고난이 정말 내게 내리시는 형벌인지,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날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지 갖가지 의구심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욥기 3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나니아 연대기를 집필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고통을 일컬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매개물 삼아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소리가 크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 없다, 나는 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 가진 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교만해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수단 삼아서 한 인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막으십니다. 더 큰 고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작은 고난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또 다른 모양의 은총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이제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이 단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기회도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받은 복과 은혜가 크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핍니다. 분에 넘치도록 복을 받은 마당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한번 빼앗아 가보아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했고 욥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일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지? 이런 말을 듣는 사람과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 똑같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정말 후자의 사람처럼 무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해, 저런 사람은 이 땅에서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후는 욥의 의구심이 빚어낸 착각들도 들추어냅니다. 3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음에도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의구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건 따져볼 것도 없이 욥의 착각이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반대로 내가 병들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든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범사에 감사해라. 형통할 때 그건 너에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 것이니까 감사하고, 너희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에 처해도 그것은 당연히 너희가 받을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욥의 두 번째 착각은 잘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축복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또한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in spite of,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보상 심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보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욥의 세 번째 착각은 절망에 짓눌려 다 끝났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3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에 대해 엘리후는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생의 막장에 내동댕이 쳐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끝은 하나님께서 끝을 선언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함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여전히 터져 있는 위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등장과 역할로 인해 이제 욥도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지시며 욥에게 대답을 종용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C.S. 루이스의 저서 가운데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재판관 앞으로 나와서 서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서야 합니다.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건만 언제부턴가 인간이 재판관석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마치 피고의 모습으로 재판관인 우리 인간들 앞으로 나오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고 C.S. 루이스는 고발합니다. 재판관이 된 인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땅에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따지듯 신문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옳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나의 대답이 곧 믿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질병에 노출된 것,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무분별한 삶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전쟁, 우리 인간들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낸 결과입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는 것,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오라고 명하신 이 지구를 다 손상시키고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지나치게 착취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연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으로 대갚고 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변을 드릴 때 그 답변은 직선적이어야 합니다. 빙빙 돌리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식이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 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걸 참조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결정하려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때 1대1의 관계로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라는 식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아느냐? 라고 계속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욥을 향해서 너는 모른다 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인 나는 안다 라고 전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제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너는 아는 게 사실상 별로 없다 단정하십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이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다 고백해라 그렇게 몰아붙였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을 강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십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들의 짐승이 먹이를 먹고 해서 허덕일 때 너 그 짐승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한 일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모든 짐승들 내가 돌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만큼 감히 내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려는 어리석은 은행을 삼가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욥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등을 다독 끓여주시며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겠니? 생때 같은 자식들 10명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내 마음이 찢어지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생뚱맞게도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너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빈잔 주듯 말씀하시니 요편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욥이 찾고자 했던 인생살이에 답이 숨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 것,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한꺼번에 가슴에 묻어야 했던 것,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 너 그 이유를 모르지 않느냐? 사실 내가 당하는 고난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유나마 알고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일들, 그 중에는 아예 그 이유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니 그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맡겨라.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너의 수고나 열심의 결과인 것 같지만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그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고난이 임하면 고난이 임하는 대로 또한 고난 속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고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란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으면서 그것 따지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만 이 음성 듣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욥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답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42장으로 넘어갑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욥의 고백

0: 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유로우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무임한 것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길가에 무심하게 놓여 있는 돌 하나도 숲속 깊숙한 곳에 이름조차 지어지지 못한 채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는 그 야생화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에 있어 왔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의 사건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요번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얽어매고 있던 줄들이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보상을 바라며 아등바등 살아왔던 인생이 무조건 옳고 바람직하게 여겨졌던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매일매일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을 궁극적 계획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필요한 대로 우리를 맑은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험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그러나 그 연달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다듬어 내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아멘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인의 몸인 교회,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 안에는 교만이나 서로 우월해지려는 경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고 하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꽃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지 않고요. 함께 한 정원을 이루죠. 서로가 잘나고 향기로워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이렇듯 교회도 각자의 다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낮은 모습으로 섬김으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기보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요.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겸손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 각자의 교회 성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에 꽃이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지만 한 정원 안에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 감사하며 나의 향기로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아침 사랑이 들은 오늘 1부 첫 곡입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